0: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마 18인가 결혼하셨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입대를 하셨는데, 입대를 하고 이제 그때는 훈련소가 제주도 서귀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마치고 나왔을 때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는 군 생활이 길었습니다. 뭐 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쟁 중이라. 그래가 전쟁 뭐 후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떨어져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 뒤에, 저 낳고 딸을 넷 낳고, 그 다음에 막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남 사녀입니다. 제가 첫째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소설책을 많이 봐서, 문학,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때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사범대학 국어교과에 들어갔는데, 대학 다닐 때 소설이나 뭐 이런 거 읽지 않아도 고등학교 때 읽은 것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괜찮았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다 읽고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다니기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다닌 대학에 이기우 교수님하고 천이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두 분이 판소리를 본래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범대 국어교육과하고 뭐 인문대학의 그 국문과하고 이제 연합으로 그 축제 때나 이런 때 소리꾼을 불러다가 소리를 이제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박동진 씨가 와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마 74년경이 아닌가 싶은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시를 써서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그건 좋아하더라도 판소리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또 뭐 시 써서 시인이 되는 건 또 시인이 되는 것이지 뭐 따로따로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 제비모를 헌나간다. 제비모를 헌나간다. 그때 춘절을
0: 70년대는 우리 국문학계로 말하면 그게 구비문학의 시대입니다. 이제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구비문학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해서 100권이나 되는 그런 책을 내게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판소리가 가장 예술적으로 훌륭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학자들, 뭐 조동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판소리 연구를 했어요. 저는 뭐 그냥 국문과 학생이고 판소리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사서 봤는데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그 다음에 판소리 그 카세트 테이프로 된 전집을 춘향가 신청가하고 흥보가 세 가지가 들어있는 전집을 그걸 사서 이제 들었죠. 제가 이제 석사과정은 교육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기우 교수님이 강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한 번씩 가면은 판소리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잘하고 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좀 독특하게 봤나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판소리 연구를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시 쓰고 시 연구할 사람이니까 하고 이제 석사 학위를 마쳤는데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신문에서 뭐 뽑는 무슨 그 문예 현상 모집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 가지고 또 당선돼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아, 뭐, 훌륭한 시인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때인데, 판소리 별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고,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기호 선생님이 자꾸 판소리를 연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시하는 사람이 뭔 판소리 합니까? 그리고, 판소리는 고전 문학일 텐데, 뭐, 저는, 그 현대문화 그런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판소리는 말이야. 꼭 고전문학이라 또 할 수 없대. 여기는 지금도 부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0: 판소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또 시를 이해하고 쓰고 이해할 만한 지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면서 뭐 뭔 글을 써와라 막 논문을 써와라 그래가지고 그 학술지에 실어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가다가 판소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판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북을 배우자. 전주의 홍정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개인 주택에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기를 찾아서 갔죠.
1: 방야제르 봉필디 곽서자 숙장노 성현야감문구 창량호.
0: 제 북에 제일 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홍정택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라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세미. 맨날 북만 칠 수 없으니까, 가서부터 이제 단가도 배우고, 뭐, 홍정택 선생님이 하시는 단가는 한평천지 늙은 모임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적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소리는 뭐 그냥 잘 못 하죠. 뭐. 그 뒤에 이제 이성근 선생이라고 전라북도 그때 당시 이제 인간문화재 거기서 또 뭐 소리도 단가도 배우고 적백가도 조금 배우고 뭐 그랬죠. 1987년인가 대한고우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이기욱 교수님 그다음에 저 판소리 애호가로 유명한 뭐 송영주 그분은 이제 아마추어 최고의 명고수죠. 또 고수들 나중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천이두 교수하고 또 의사인 천희두라고 있어요. 예, 그분도 북도 잘 치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 고우회 북치는 친구들 모임이다 해가지고 만들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은 어디서 했냐면 조소녀 명창 그 학원에서 그 널찍해서 거기서 모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 음식도 시켜서 먹고. 그리고 이제 북치고 놀아요. 주로 소리는 뭐 조선녀, 조영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리꾼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뭐 와서 소리를 하고 북도 치고 뭐 그러면 이제 판소리에서 쓰는 용어들을 거기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유심히 듣고 정리하고 7년인가 8년인가 그 소리와 장단이라고 하는 8페이지짜리 일종의 팜플렛이죠.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지금까지도 관심 갖는 것이 뭐냐면 송영주 그 선생이 구술한 게 있어요. 고법에 관해서 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게 그 저도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고법이 이런 그분에게 배운 것으로 그렇게 이론 체계를 세웠죠. 그분은 그냥 경험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이고 저는 이제 학문적 체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하고 그런 것이고 김명환 중심의 소위 전라남도 지역의 그 고법 이론하고 이분의 이론 좀 다릅니다. 그 소리 속을 다 잘 아시고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늘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학문적으로 설명은 안 되더라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쓴 거죠. 예를 들자면 목구성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서술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다 그 양반들이 쓰는 용어들이고 엇붙임에 관한 용어들도 뭐 완자거리니 잉해거리니 뭐 밀붙임이니 단계붙임이니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제가 그분들과 맨날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뭐 그런 속에서 익힌 거죠. 아. MBC에서 진호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PD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판소리 그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뭐 소리꾼은 다 만났다고 하면 됩니다. 김소희

뭐 강도군 뭐또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그 판소 유적지들은 다 가봤죠. 명창도 살던데 뭐 이동백 집이나 김창룡이 집이나 정청렬 집뭐 보고 거기 있는 노인들한테 이제 증언도 듣고 지금은 익산시가 됐지만 그때는 익산군이었습니다. 망성면 내촌이라고 하는 걸 갔어요. 그게 이제 정정열이 살던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어떤 노인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 분한테 물었어요. 정정열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 안다고. 그때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명창이라고. 유명했지요. 막 그래.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그 동생이 북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정중렬이라고 있는데 둘이 형제간에 다니면서 참 북치고 소리하고 참이 이름 날리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정이 어디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 살았다고 그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중렬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양반이 뭐 잘못 기억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정정렬의 호적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망성면 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정정렬이 없어요. 정정렬은 없고 정명섭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 동생은 정중렬이라고 있더라고. 이게 저 거꾸로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정렬은 예명이고 호적에 있는 이름은 정명섭이에요. 그런데 정원섭은 예명이 정원섭이고 호적 이름은 정중렬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대나 뭐 이렇게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게 형제간이 맞더라고. 그래서 살던 것도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노인 양반이 가르쳐 준 곳이 딱 맞아. 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명창 정정렬과 명고수 정원섭의 그뭐 본적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으로 작년에 냈죠. 그러니까 그때 91년에 다니면서 물어봤던 내용들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 정렬의 동생이 정중렬이라고 있는데 북을 잘 쳤다. 그건 나안 믿었어요. 정원섭으로만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맞더라.

저는 주석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 한 것은 고음반. 그러니까 옛날에 SP 음반을 복각하는 일에 제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거는 과정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어차피 이거 복각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녹음이 없어서 사라지게 생긴 소리들이 있다. 그걸 녹음하자.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녹음한 게 이제 박동진의 변광세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도금 명창 걸 하자.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강도금 명창 녹음 못 한대. 그 왜 그러냐니까 강도금 선생은 녹음을 하면은 자기 소리를 너무 가져간다고 절대 녹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출동위원인데요. 음반회사에서 녹음을 하자고 그럽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자고 그래. 그러자고. 근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자고 단박에 그러더라고. 이 양반 참 독특한 양반이. 자기가 흥보가만 잘하는 줄 아는데 수은가도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데 수은가를. 그럼 그것이랑 같이 합시다. 그랬어. 그래서 흥보가를 이제 녹음을 쭉 하는데 갑자기 오늘 수은가까지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좀 자고 내일 하자고 나도 좀 쉬었다고 하게. 그랬더니 지금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기운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가 녹음을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반절은 뒤에 이제 내일 하자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음날 해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양반은 어디 외지에 가서 못 있어요. 어디 가면은

금방 남원으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한 번, 또 언젠가 한 번은 판소리 학회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강동원 선생 소리를 듣고 싶다고 나한테 강동원 선생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간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돈은 얼마나 들 거야. 관심도 없어. 그,

0: 받은 돈 택시값으로 다 날라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촌스러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원에 그냥 백해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어서 남원에 판소리를 이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남원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소리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서울로 올라가지 국립자극단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다 그 명성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다 월급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에요. 재밌어요. 옷도 두루마기를 있는데 그 옥색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공단인가 두꺼워요. 근데 그걸 김소희 선생이 해줬다네. 그 자 아무튼 하고 다니니까 이제 해줬나 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만 입고 다녀. 공연장에 꼭 그렇게만 다녀요. 아유 말도 못해. 그리고 뭐 소리 할 때도 뭐 너름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채 손 들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 예, 그렇게 하죠. 목소리에 자신 있는 사람은 절대 너름새에 신경을 안 쓴다. 그렇대요. 내가 보니까.
1: 흑모제비가 나온다. 흑모제비가 나와. 흑물을 망차고 백군 무릎치고 그 중에도 우신을 높인다.
0: 제가 영어 자막을 하게 된 것은 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판소리 다섯 바탕 모든 바디를 다 해야 되잖아요. 단가까지. 그래서 양이 많아졌어요. 책으로 치면 뭐 21권인가 저는 분량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막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영국의 뭐 음악 잡지에 무슨 뭐 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 그 사람들이 판소리 어떻게 알겠어요? 소리축제 때 왔어요. 글도 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했다.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내용을 알겠냐?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 적벽가에 뭐 군사소름 타령 이런 거 이렇게 부를 때는 진짜 눈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것 같구나. 그렇지. 세 사람이 5년 걸려서 죽으라고 했죠. 아, 뭐, 여기, 뭐, 어깨, 뭐, 팔꿈치, 뭐, 손가락, 막 다 병들고, 수술도 두 군데 하고 그랬죠. 제 연구 활동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대로 된 판소리 평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꾼들 많이 접촉해서 그 용어들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게 이제, 박동진론이라든가 강도군론 같은 것이죠. 그 전에는 소리꾼에 관해서 뭐라고 쓰면은 뻔해요. 뭐 언제 나가지고 누구한테 소리 배우고 뭐 소리 잘한다 못한다 되게 그런 거예요. 짧아요. 아니 이게 판소리 명창론이라는 게 이게 논문이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학위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냐. 문학이 그렇잖아요. 작가론 가지고 다 학위 받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먼저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국악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사학위도 받고 막 그러죠. 나는 처음에 개척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리얼리즘 문학론에서는 소위 그 훌륭한 작가는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 이걸 제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 그런데 춘향전은 미래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 해방을 이루어가지고 천민과 양반이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작품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잖아. 그건 우리나라 문학 작품 속에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사회의 가장 큰 모순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어떤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것이 실현된 세상까지도 보여주는 거야. 이런 작품은 없죠. 한국 문학에는 없어요. 춘향전을 지금도 왜 듣겠어요?

판소리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은 흥부가의 흥부놀부는 형제간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보면 흥부는 19세기 말에 또는 뭐 조선조 후기에 소위 몰락 양반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위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것을 기술을 빨리 익혀가지고 일찍 적응한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그게 천민인으로 나옵니다. 거기 놀부는 형제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천민이에요. 뒤에 뭐 놀부 박탈한 데 가면은 놀부 너 이놈이 니네 아버지가 우리 집 종이었는데 도망갔다고 다시 잡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천민이에요. 천민인데 돈이 많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천민 부자 그 뭐 그죠. 그래서 조선조 그 후기에 가장 문제적인 두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몰락 양반. 그러니까 신분은 높은데 돈이 없어. 그다음에 그 신흥 그 졸부 천민인데 돈이 많어. 이거 다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갈등을 이제 다룬 거예요. 갈등을 뭐 끝에서 잘 해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현실 불가능한 방법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낭만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낭만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건 아니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졸부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것이잖아요. 다르고 있어요. 지금도 유효하다. 그것.

씨 시인입니다. 시인 최동현 그런 별 좋아요. 사람들이 시인인 줄 잘 몰라. 나 문학상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 판소리를 연구하면서 이제 글 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를 많이 못 썼죠. 그러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를 그래도 이제 틈틈이 좀씩 써가지고 정년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시집을 한 건 냈죠. 덕분에 이제 뭐 문학상도 받고 그렇죠.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얘는 다 이룬 놈이여. 얘는 그러더라고. 내가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거기서 무슨 뭐 크게 업적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싶어서 시인도 써서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좋다고 해요. 그러고 그다음에 연구해서 이거 판소리 연구도 했고 그림 좋아하니까 그림도 있고 미술 평론도 한 적이 있고 뭐 그리고 뭐 직접 소리 배우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 좋잖아요. 어디에 하나 몰두해서 산다는 걸면 행복한데 남들은 몰두를 못 해가지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도다가 곤란해지지. 제가 뭐 별로 큰 업적을 남긴 건 아니고 그래도 뭐 한평생 살면서 그냥 놀고 지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정도는 하죠.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별일 없이 잘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죽을 때 편히 죽고.

0: 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3: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4: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5: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4: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도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살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사람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아사녀 역에는 모두의 의견대로 초록이가 하기로 한다. 초록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알았지?
1: 네.
0: 아, 그리고 윤정년, 허영서, 내가 장면을 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장면을 각자 정해서 연기하면 된다.
1: 네.
0: 자, 그럼 먼저 목부터 풀어보자. 누가 먼저 선창할래?
2: 제가 하겠습니다.
0: 그래, 시작해라.
3: 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4: 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2: 아, 예쁜 아사녀,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어.

하산이여, 어찌 이 좋은 날에 얼굴에 이라고 치신. 아사디어, 이 좋은 날에 어찌 이라고 쓰신. 아사디어.

0: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
1: 아, 뭐 곧 내 건물이 될 거니까 슬슬 봐둬야지.
2: 야, 나중에 여기는 연못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1: 관리는 잘하고 있어?
0: 무슨 헛소리야. 단장님은 파실 생각이 없는데.
1: 아, 지금은 팔 생각 없어도 곧 팔게 될 거야.
0: 당장 나가. 단장님이 당신을 용서해서 신고 안 한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1: 어, 신고해. 내가 지금 사라지면 너희 건물 사준 마지막 구세주도 사라지는 거야. 야, 이 빚까지 잔뜩 낀 이 건물을 사줄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하이. 강 단장한테 전해. 시간 질질 끌지 말라고. 홍매, 그렇게 참을성 좋은 사람이 아니야. 가자.
3: 아, 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건물을 넘기다뇨? 저번 합동공연 때 생긴 빚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0: 적잖은 걸 다 끌어안아서 빚을 많이 졌어. 어떻게든 쌍탑전설 제작비라도 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미 소문이 나서 투자자들이 단장님을 만나줄 생각도 안 해. 단장님, 내색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 너도 모르는 걸로 해. 걱정 마. 단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든 공연은 올리실 거야.
4: 도행 선배! 어떡해! 지금 큰일 났어! 유계실! 저 유계실을!
5: 자, 빨리! 그것도 챙겨야지, 임마!
4: 아니! 아니, 쇼! 뭐하는 거야!
6: 야, 미켜!
4: 당신들 뭐여!
6: 오기! 너희 단장한테 가서 물어봐.
4: 지금 여가 어딘지 알고 일하고 쳐들어와갖고는!
6: 어디긴 어디야?
7: 정연아!
4: 어이, 단장님!
7: 비켜줘라.
4: 예?
7: 비켜줘.
6: 야, 나가.
8: 야, 빨리 가자. 나가.
9: 야,
8: 챙기고!
9: 앞에 거고, 빨리
8: 거!
9: 챙겨, 챙겨!
6: 빨리 움직여, 빨리!
9: 한번 챙기고, 빨리! 자, 빨리 움직이자, 빨리! 뭐하냐?
6: 뭐야, 이거?
10: 엄마 만나러 왔구나. 안 그래도 작별 인사하러 만나러 갈 참이었는데.
4: 언니 어디 가? 이 집은 다 뭐고?
10: 나 지금 나왔다. 결혼할 거야.
4: 결혼?
10: 응. 미국 가자마자 할 거야. 그리고 나 성악도 그만둘 거야. 방금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렸어. 난 네가 항상 부러웠었어. 적어도 넌 네가 원해서 굿굿하는 거였잖아. 예술가의 최고 경지는 너 같은 사람만 다다를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니라. 잘 있어?
11: 두 번 다시 안 올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유산에서 네 몫을 미리 달라고.
4: 할아버지가 제 몫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11: 이건 뭐 큰 딸년이나 작은 딸년이나 타이밍 맞춰서 내 속을 뒤집기로 자.

0: 건지. 너 니 언니 결혼하는 거 알아 몰라?
1: 방금 문 앞에서 들었어요.
0: 그래, 100번 양보해서 결혼은 그렇다 쳐.
2: 뭐? 성악을 그만둬?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0: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너를 애기하는데? 잘라나게 좀. 그래봤자 아들도 하나 못 낳고 계집애 둘만 낳았다고. 그 죄인 취급하는 거 지긋지긋해서 더 기를 쓰고 너네들을 키웠어. 근데 너희들이 날
1: 쉽게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0: 그래! 메란 꾹꾹단이 너한테 뭔데? 내 걱정은 안 되고 오로지 피한 방울 한 석이 네 단장만 걱정되니?

0: 주시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1: 시키는 대로 하겠다니.
0: 메란을 나오라면 나오고 국국을 그만두라면 그만둘게요.
1: 진심이니?
0: 네. 이번 공연만 무사히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0: 가만히 얘기하자이.
1: 어, 언니, 우리 쌍탑 전설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2: 저도요. 새로운 왕자님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0: 새로운 왕자님?
1: 당연히 언니죠. 우리는 방자전 때부터, 아니 7년 전 때부터 언니의 떡잎을 알아보고 점 찍어놨어요. 이것은 아주 푸릇푸릇한 것이 새로운 왕자님의 떡잎이로구나.
0: 나는 너희들 옥갱선 배웠다고 인자 공연 안 보러 올 줄 알았는데.
3: 우린 메란이 쌓아온 모든 걸 사랑한 거지 문옥경만 사랑한 건 아니에요. 메란은요 언제까지나 우리한텐 꿈일 거예요.

0: 단장님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1: 괜찮아. 혼자 해도 된다.
0: 단장님, 저 드릴 말씀 있어요.

0: 이게 무슨 돈이냐?
1: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0: 갖고 가라. 네 마음은 고맙다만 너까지 이럴 필요는 없어. 네 자존심에 어떻게 이 돈을 받아온 거야?
1: 진짜 중요한 걸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같은 건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0: 영서야, 내가 약속하마. 이 공연 어떻게 해서든지 올릴 거야.

0: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청소는 해서 뭐해? 어차피 남의 손에 넘어갈 건물인데.
1: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0: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번 공연 올리는 거? 돈이 없는데 우리끼리 애를 쓴다고 그게 돼? 무슨 발버둥을 쳐도 다 소용없어. 의미 없는 짓이라고.
1: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손 나불고 모르는 척 해불면 되지. 왜 단디 그러고 빚을 세우고 있냐?
0: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거라도 안 하면 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1: 우리는 계속 공연을 할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너는 어디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자리 지킬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 안 가고 너랑 계속 공연 올릴 거야.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곳이 다 무대가 될 것인디. 그럼 된 거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
0: 그치만 극장에서 공연 올리는 건 당분간 불가능할지도 몰라.
1: 그러면 최고로 근사한 공연을 올려야 쓰겠네. 우리 공연을 본 관객들이 두고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어쩌냐?
0: 그래. 그러자.
2: 요새 그 안 그래도 빚쟁이들 상대하시느라고 뭐 머리가 아프신 건 이해가 되는데요. 단장님, 협동조합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 협동조합이요?
2: 서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만든 곳인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필요할 때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들 하던데 어디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 빚을 갚고 새로운 공연을 올리실 거라고요?
3: 네.
4: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번 공연이 메란 국극단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3: 아니요. 우리 단원들한테는 이번 공연을 올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 쌍탑 전설에서 새로운 왕자가 탄생할 거고 그럼 우리 단원들한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쌍탑전설은 우리 메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작품입니다. 그러자면 과거 비청산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메란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지점장님.
5: 미래에 투자한다라.
3: 아, 빚은 해결됐다.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구나.
6: 정말 다행이에요.
3: 이제 제작비만 구하면 되는데.
6: 저기 쌍탑전설 올리는 걸 당분간 미루시는 게 어떻겠어요?
3: 지금 아이들 다 무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미루자고?
6: 아예 안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좀 재정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단장님, 메란이 먼저 살아있어야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7: 손! 손만은 안 됩니다요! 아이고, 탑을 져야 된게. 탑을 져야 된게. 탑을 지어야 하니 답을 줘야 된게. 아, 참말로 고민이네.
3: 왜? 뭐가 잘 안 돼?
7: 어, 단장님!
1: 아사달이 워낙에 자유분방한 인물이다 보니 자꾸 사투리

0: 쓰고 싶으신단께요. 근데 니마이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조금 고민이 돼요.
1: 글쎄, 뭐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사달은 백제 사람이잖니.
0: 그래도 니마인디 그래도 될란가요?
1: 이건 너의 아사달이잖니. 윤정년만의 아사달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예, 단장님.
1: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집중하기 힘들지? 요새 불안한 거 다 안다.
0: 별천지에서 왔다고 했으라.
1: 응?
0: 처음 국궁 무대 보고 온 날 가슴이 벌떡벌떡 돼갖고 잠도 못 이루고 있은 게 지 언니가 그랬으라.
2: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야.
0: 아따, 그것이 참 맞는 말 아니대요. 바지락 해던 목포 가시나들 눈에 그 삐까뻔쩍한 무대가 별천지로 보이지. 먹고 살기만 해도 쎄빠지게 힘든 세상서 별천지나 쫓겄다고 함께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별천지가 이 세상 버티게 해주는 꿈인게요.
1: 꿈?
0: 저뿐만이 아니어라. 저 대문 밖에서 우리 공연만 목빠지에 기다리는 가시나들도 다른 국극단 아가들도 국궁만 있다면 뭔 일이든 꿀떡꿀떡 참을 수 있은게요. 같이 무대 올릴 사람들도 있고 그 무대 봐줄 사람들도 있는디 불안할 게 뭐대요? 사람들만 남아있다면 전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게요.
1: 그렇구나.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랑께 단장님도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들 다 보기보다 강하단게요.

0: 다 됐습니다.
1: 계약대로 공연 끝나고 나서 배울 테니 그렇게 알아요.
0: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 자존심으론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 것 같더니.
1: 우리 배우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연 올려주는 게 내 진짜 자존심이니까요.

0: 오디션 날인데 새벽부터 어딜 갔다 오니? 혹시 또 절에 갔다 오는 거야?
1: 저 절에 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0: 당연히 알았지.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 너만의 아사달은 찾았니?
1: 네. 제가 찾은 아사달은 구도자예요.
0: 구도자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로 존귀한 부처님을 새기는 예술가겠구나. 좋은 해석이다.
1: 정말요? 근데 정연이는 저보다 더 좋은 해석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승부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도 꼭 이기고 싶어요.
0: 승부에 연

0: 6년 해도 돼. 이기고 싶어 해도 되고.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때야. 영서야, 나도 누군가의 뒤통수를 쳐다보며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얼마나 초조할지, 순간순간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누구보다 잘 알아.
1: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0: 예인의 인생은 길어. 쉴 새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끝도 없는 굴곡들을 겪으면서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넌 그 정도로 큰 예인의 자질을 갖췄다. 이따 오디션 기대하마.

0: 네, 이제부터는 밖에서 대기하실게요.
1: 아니, 아니 왜 그렇게
0: 하셨어요? 대기하실게요.
2: 오늘 오디션 심사를 해주실 분은 안무가 조수연 선생님, 고수 이용근 선생님, 그리고 이번 쌍탑전설 연출을 맡아줄 백도행 연출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디션 심사는 이분들 외에도 특별히 메란국극단 단원 전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쌍탑전설 아사달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어느 장면을 할지 정했니?
3: 네. 사막 2장 아사달이 석부를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2: 정연이, 너는?
4: 저도 그것을 골랐습니다.
2: 자, 표식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도록 한다.
3: 제가 먼저입니다.
2: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해.
5: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연꽃 같은 내 안에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설아벌을 당도하니 오직 불사만 보았다. 설아벌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고?

0: 강아장 건너다니
1: 저기 부처님이 앉아 계셔.
0: 한 손에 끌을 쥐고 또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여친이 쩡 하고 올리고 저쪽을 올려치니 쾅 하고 깨진다. 내 손끝에 부처님 광명 치룬 나타나고 내 망치 아래 부처님 존귀존한 드러나네. 내 망치 아래 부처님 존귀존한

0: 영수가 저 정도로 해버렸으면 오디션을 볼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 더 완벽한 아사달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러게요. 완벽한 테크닉을 갖췄던 애가 이제 감정까지 물이 흘렀어요. 이게 내가 찾은 나만의 아사달이야.
2: 그래. 네가 어떤 아사달을 찾았는지 단박에 알았어. 참말로 끝내주는 무대였다이. 이제 내 차례여. 한바탕 신나게 놀아볼 텐께 잘 봐야 쓴다이.

0: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이은꽃 같은 내 아내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살아보래 당도하니 오직 불사만 보았다. 하나 살아버린 내게 무엇을 주었는고.
1: 아, 뭐 어떻게 돼가?
2: 뭔데?
1: 뭔데?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3: 모두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곧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4: 단장님, 굳이 발표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연이가 새로운 왕자예요.

0: 어떻게 오셨어요? 기껏 한다는 게 술타령이니?
1: 왜 오셨냐고요? 이제 메란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0: 앞으로도 계속 술만 마시면서 허송세월 보낼 작정이니?
1: 네, 그러려고요. 누가 나 같은 거 이제 신경 쓰나요? 윤정연이 저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헛껍데기만 남았다고. 윤정연은 목이 꺾여도, 옥경이가 떠나도 끄떡없이 지갈길 가겠지만 저는 달라요. 나는 개처럼 강하질 못하다고요. 국공배우로도 실패했고, 옥경이도 저 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요. 단장님도 저 버리셨잖아요.

우리 국극단에 여역을 맡겠다고 들어온 아이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었어. 서해랑의 연기를 보고 들어왔어요. 언젠가 서해랑을 뛰어넘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애들한테는 네 연기가 늘 기준점이었다. 누군가의 인생에는 네가 쭉 자리 잡고 있었어. 네 곁에 잠시 머물다간 옥경이는 그만 놔주고 네 인생 살아. 너 아니면 안 되는 은재도 있잖아.

0: 제가 달비를 하라고요?
1: 단장님하고 상의해봤는데 너가 달비를 연기할 적임자인 것 같다. 달비는 아사달의 재능을 질투하는 가닥기처럼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사달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끼는 조력자이기도 해. 이런 인물의 내면을 연기할 수 있는 건 지금 너밖에 없어. 어때? 하고 싶니?
0: 네. 저 할래요.
1: 좋아. 우리 좋은 무대 올려보자.
2: 아사달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사녀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0: 보면 볼수록 정말 못하는 거라니까? 왕자나 공주가 주인공도 아니고 피엔딩도 아니고 거기다 니마이는 왕자나 영웅도 아닌 그냥 평범한 백성이고 우린 역사에 길이 남을 공연을 올리는 거야.
3: 근데 관객들이 좋아해줄까?
0: 좋아하지 당연히. 이런 모던한 내용의 극이 요즘 젊은 관객들한테 아주 잘 통하거든. 게다가 우리 메라니 연기를 좀 잘하니? 여자 주인공도 포함해서?
4: 뭔 소리 하나 했네. 결국 네 자랑하려는 거잖아.
5: 진짜. 여기는 내비도에 일주일째 이러고 있어.

0: 생각나서.
1: 기와 하나, 벽돌 하나, 내가 하나하나 다 고르고 인부들하고 같이 집을 지었어. 심지어 공사가 덜 끝나서 지붕도 없는데 밤마다 여기서 잠을 잤어.
2: 왔다매, 여기서 잠까지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면 그러셨으라.
1: 정말 행복했어. 힘든지도 피곤한지도 몰랐어.
2: 자,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아프실지.
1: 아니다, 저번에 네 얘기 듣고 깨달았어. 메란 국극단의 기반은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너도 있고, 영서도 있고, 우리 단원들도 있고. 공연을 올릴 사람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2: 100번 맞는 말씀이요.
1: 넌 이번 공연 네 마이로서 어떻게 끌고 갈진 생각했니?
2: 예. 아, 근데 조금 걱정돼요. 인자는 예전처럼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게요. 왕자로서 느끼는 뭐 무게 뭐 그런 것이겠지라.
1: 아마 앞으로 네가 계속 느껴야 할 무게겠지. 하지만 정년이 너라면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방법도 곧 스스로 터득해낼 게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쌍탑 전설은 온전히 네 무대고 네 무대를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면 돼.
2: 예, 단장님.
3: 아사달 윤정년. 그거 봐라, 내 안목은 틀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윤정년이 니마이가 될 거라고 했잖아.
4: 너만 알아봤냐?
3: 나도 알아봤거든. 허영서, 역시 얼굴부터 기품이 있어. 뭐야, 너 허영서 팬이었어?
4: 응, 팬이었어. 또 옥경 언니는?
5: 옥경 언니도.
6: 정년 언니는?
5: 정년 언니도 팬이야.
4: 너 세 명은 안 돼, 두 명만 골라야 돼.
3: 두 명만 골라.
4: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있다.
6: 오, 유치.
7: 이모, 우리 뭐 보러 온 거야?
8: 쌍탑 전설이라고 국극 공연 보러 온 거야? 은재야.
7: 응, 이모.
8: 이제 집에서도 밖에서도 이모라고 안 불러도 돼.
7: 그럼?
8: 엄마라고 불러. 엄마. 은재 엄마잖아.
7: 진짜?
8: 그럼. 진짜지. 은재야, 지금까지 엄마가 거짓말 시켜서 너무 미안해.
7: 응, 엄마.
2: 여기 앉을까?
9: 저기,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내 팬인가?
0: 그런가 보다. 어딜 가나 제 팬은

0: 있으니까요.
1: 이리 줘봐. 혜야, 너 많이 떨고 있냐?
2: 뭐야, 다 썼어.
3: 어? 내 거 써?
2: 네 거 비싼 거잖아.
3: 뭐 어때? 어차피 이번 공연이 마지막일 텐데 다 써도 돼?
2: 야, 우리 그 말 안 하기로 했잖아.
4: 아, 맞다. 안 하기로 했지. 아, 진짜 하여튼 요 놈의 입방정 진짜.
5: 뭐야? 너희들 알고 있었어?
3: 눈치로 알고 있었지. 뭐야? 그럼 너도?
5: 그럼 알고 있었지. 맞다. 말하면 너희들 기운 빠질까봐 입 딱 다물고 있었는데.
3: 아니, 됐어. 나도 알고 있었어. 분위기가 계속 그랬는데 어떻게 몰라. 그치? 다들 알고 있었지?
6: 그럼 알고 있었지.
5: 음에? 괜히 비밀로 아니라고 진땀 뺐네. 아니, 어떻게 용케 다들 티를 안 내고 있었대?
3: 단장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어떻게 티를 내.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더라도.
5: 야! 마지막
3: 마지막!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뭐 끝이든 아니든 달라지는 거 있냐고. 공연은 다 똑같은 공연이지.
5: 나 우리 초록이 철 들어버렸네. 맞아! 공연은 다 똑같은 공연이야. 우리 처음에 연구생 공연할 때면 기 그냥 신나게 한바탕 놀아버리면 되는 거지?
1: 어? 그거 좋은데? 우리 이거 구호로 써도 되겠다.
2: 어? 구호? 좋다 좋다.
5: 어? 좋은데? 야! 말 나온 김에 우리 싹 다 손 너무 와보라!
3: 야 뭐야 아 뭐야
5: 자! 오늘도 신나게 한바탕 놀아불자!
7: 놀아불자!
8: 아직도 준비 안 끝나고 못 들어가고 있어. 빨리들 서둘러. 공연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어.
7: 네!
9: 네!
8: 윤장님.
5: 네.
8: 응? 이거.
5: 응? 이게 뭔데요?
8: 글쎄, 누가 넣어주라던데.
10: 정연이에게. 정연아, 그거 알아? 넌 나한테 꿈이고 그리움이고 하나뿐인 왕자님이었어.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지만 널 만나기 이전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고마워. 이제 모두의 왕자님이 될 너를 늘 응원할게. 주란이가.

반갑소. 반갑소. 난 석궁 달비요. 신라의 대왕께서 불국사의 다보탑을 지으라 명하셔서 벌써 3년 넘게 일에 매달리고 있어만 보시다시피 맞는 거니 기담뿐이요. 하지만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내 옆에서 석가탑을 만드는 아사다리요. 내가 한 발 앞서갔다 싶으면 그놈은 어김없이 두 발을 앞서간단 말이지. 그놈이 밉소. 그놈에게 그런 재주를 내려준 이 하늘도 원망스럽소. 그놈이 만드는 이 석가탑도 다 무너져버렸으면 좋겠소.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마음 한편에선 아사달이 어떠한 걸작을 만들지 하루빨리 보고 싶기도 하단 말이지. 나도 내 맘을 모르겠구려. 공연 재밌게 보시오.

0: 일들에
1: 아사달은 술을 드시러 출타하셨사옵니다.
2: 또?
1: 부처님의 뜻을 새기는 석공이 매일같이 술독이나 빠져있다니. 저 기단은 무엇이냐?
0: 아유, 아사달님이 만드셨습니다요.
1: 하룻밤 사이? 어디 보자.
3: 보통이 바깥 기둥 말끔하고 면 사이사이 안 기둥 단단하다. 단정하고 다만 생김 어찌 밤사이 세상에 나왔을꼬. 단정하고 다만 생김

0: 아사달 나갈 차례다. 준비됐어?
1: 예. 잘 맞춰. 짝사 마셔볼까? 에이세가!
2: 자네 정말 이걸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나?
1: 아따, 그랬지. 기단밖에 안 떠올라갖고 그것밖에 못 만들었네.
2: 떠오르다니?
1: 아, 돌에서 석가탑에 상이 떠올라야 만들 것 아닌가?
2: 그럼 자네는 영감이 떠오를 때만 돌을 쪼았다는 말인가?
1: 당연한 거 아닌가? 영감 없이 맨날 돌을 쪼아봤자 그것은 고작 바우덩이일 뿐일세. 자네도 이미 알 것인데. 아야, 술잔도 가져와라. 아우, 참.
2: 나는 3년이 지나도록 이 돌덩이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아사달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어. 어째서 하늘은 아사달에게만 엄청난 재주를 주시고 나에게는 그 재주를 알아볼 눈만 주셨다는 말이냐?
3: 안 됩니다요. 답을 줘야 된 게 지 말씀만은.
4: 이놈!
0: 내 오늘 네 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4: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덕방님! 아니, 자네는 달비가 아닌가? 쓸데없이 끼어질 생각이랑 말게. 야!
2: 건파랑님, 지금 대왕께서도 석가탑이 완성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시온데 이놈이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0: 대왕님이라? 그리하면 난이 되지. 오늘 니놈 운수가 좋았다.
4: 얘들아, 가자! 예!
2: 자네, 자네 또 무슨 짓을 저질렀나?
5: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내리치니 쩡! 올리고 저쪽을 올려치니 쾅! 깨진다.
2: 자네 정신 나갔나?

이복에, 이복에 달비, 인자 된대. 내 답을 어떻게 줘야 할지 인자 알겠어. 영감이 떠올랐나 보구나. 이 탑만 완성되면 백제로 돌아가 내 아내를 만날 것이야. 석가탑이 완성될 날이 머지않았어. 월궁화 같은 내 아내 하산여 말일세. 이제껏 본 적 없는 작품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거야. 보름? 보름이면 만날 수 있어. 내 아내 하산여! 오로지 아사달만이 신라 최고의 탑을 완성할 수 있어. 아사달은 하산여를 만나선 안 돼!

0: 저기 아사달님은
1: 석가탑이 완성되면 이 연못의 탑의 그림자가 떠오를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0: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터이니 부디 아사달님께 제가 여기서 기다리노라고 그 말씀만 전해주셔요.
1: 당신도 참 딱한 사람이오.
0: 네?
1: 아사달은 미령공주님과 사랑에 빠졌어. 석가탑이 완성되면 아사달은 공주님과 혼례를 올릴 것이오.

0: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하신이 여길 어떻게? 미련 공주님과 혼례를 올리는 중 아니었나요?
1: 혼례라니 그 뭔 말이오?
0: 달비라는 분이 이곳에 석가탑 그림자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탑이 완성되는 날 당신은 공주님과 혼례를 올릴 거라고 했어요.
1: 대체 그것이 뭔 말이오? 나는 오직 당신을 다시 만날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2: 네, 달비 이놈을!
3: 아니에요.
0: 이제 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 아사녀, 아사녀. 정신 차리시오. 돌아갑시다. 우리 인자 백제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고향 땅.

0: 제자예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가 막힌 재능이에요.
1: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연꽃 같은 내 아내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설아벌에 당도하여 오직 불사만 보았다.
0: 허나
1: 설아벌은 내게 무엇을 주었는고?

0: 아사달, 나네 달비 돌아가세. 자네 건강이 너무 소했네.
1: 부처님이 계신다.
0: 저쪽에 부처님이 앉아 계셔.

0: 계신다. 부처님이라니. 한 손이 끌을 쥐고 또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내려치니 쩡 하고 울리고.
1: 아사다, 내가 잘못했네. 나를 원망하게.
0: 저쪽으로 올려치니 팡 하고 깨진다.
1: 차라리 나를 죽이게. 이러다 자네 먼저 죽네.
0: 내 손끝에 부처님.

여성국극 춘향이와 향단이 방자와 이몽룡까지 모든 배역을 여자가 맡는다. 노래와 춤, 연기 모든 면의 재주를 갖춘 여성들만이 국극무대에 오를 자격을 얻는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별천지 속에 가장 빛나는 별들이었다. 한때 국극무대를 누볐던 그 많은 별들은 그 이후에도 예인의 길을 걸어갔다. 소리꾼으로, 마당극 배우로, 또 누군가는 영화배우로. 인생은 길고 그리하여 무대는 영원하다. 별들은 흩어졌을 뿐 사라지지 않고 저 광막한 밤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 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섹션이 이제 따단 따단 따단이세요.
1: 네. 이거 연주를 쭉 이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2: 하시기 전에 내 말을 하고
3: 금방 이상하니까
2: 바로 할까요? 네.

0: 팬이니까 한 명 더 참여한 느낌이에요.
1: 아,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이발근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다른 색깔이 또 재밌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0: 진은도 동년이랄 겁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1: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투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네, 좋습니다.
3: 잘생겼다.
4: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3: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5: 네!
3: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Let's go! 선물이 박수!

준비.

0: 사냥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 와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한번 같이 어울려서 춰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야, 저 일단 요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2: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 하나, 둘, 하나, 둘.
0: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잘한다. 낙양동천이 화조 일파 잘한다. 낙양동천이 화조 최고. 낙양동천이 화조 낙양동천이 화조
1: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와
2: 너무 잘했어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한,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지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좀 센 버전 해보겠습니다.
2: 더 어렵게 한번 긴장해. 가보도록 할게요.

0: 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아 불러만 주신다면
0: 너무나 고맙습니다.
2: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서복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오며 싸이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도로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문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 돈이 도로 하나 가득.

돈이 1만 마냥

baby, oh. Let's go.

개도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떨어 서보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떨어 서보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단종의 마음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신경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트쿠도의 단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보로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2: 저는 서울시 이촌동 사는 고윤립이라고 합니다.
3: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2: 아, 멋있어요.
3: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네.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드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0: 영광이네요.
1: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5: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0: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한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을 잃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탐수병즉 설득응원호 신수병즉 입을 응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얼른 전기로 삼겹살 더니 허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들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요. 반춘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 동요 의주석상 계수 나무 매워 봉하유 수복 예전에 탁주 가로

0: 뭘 헌단 말이냐.
1: 대리왕 토니에요.

럭거리가요 우리는 또 항업고 대왕 업체에는 이 돌이 번쩍번쩍 서태 몸에 난 털이 오.

0: 내가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0: 어, 땅콩비로는 간대 드리버디 뭐로 처리하러 나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이렇듯 해주 아리랑의 선율이 흐르는 아름다운 곡으로 국악 한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상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국악 한마당의 음악을 책임져 주실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0: 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우리 민요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리던 우리 민족의 정서가 가득 담긴 노래죠.
1: 네, 게다가 대한민국 팔도강산 구석구석에 개성과 멋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요입니다.
0: 네.
1: 아, 올 한 해도 국악 한마당에서 멋진 우리 소리 전해드리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 시간 팔도강산의 민요를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팔도 민요와 함께 떠나는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 명창이시죠? 이춘희 명창께서 강원도 민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청해 보겠습니다.

0: 함경도 민요 어랑타령 궁초댕기까지 태백산맥 동쪽 지역의 동부민요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어지는 무대는 어떤 민요인가요?
1: 네, 여러분께서 정말 쉽게 따라 부르시고 많이 아껴주시는 민요가 바로 경기민요죠.
0: 네.
1: 지난해 KBS 국악대상 민요상을 수상한 젊은 소리꾼 이희문 씨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0: 네, 이희문 씨는 개성 있는 연출과 새로운 시도로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소리꾼이시잖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 멋들어진 창부타령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문입니다. 지난해 뜻밖에도 너무나 큰 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지금 제 어깨가 무거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민요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게끔 노력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무대는요, 저와 함께 늘 이렇게 민요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인데요. 쑥시스터즈 어머님들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요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 새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쑥시스터즈 여러분들 얼른 와야지!

0: 숙 시스터즈 여러분께서 전해준 충청도 민요 천안 삼거리 이팔청 춘가까지 정말 어깨가 절로 얼쑤덜쑤 올라가는 신명나는 무대였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멋, 그것이 바로 민요가 지닌 멋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남쪽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남쪽 지역의 민요는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아주 민요도 구성지고 능청 여유로운 그런 매력이 있죠.
0: 네, 이번 무대는 제가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제주민요, 서우재소리와 이어도 사나 무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그 무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안먼저성
1: 넘저성
0: 앞을 사자
1: 앞을 사자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가민 가고 말면 말지
1: 말면 말지
0: 소신을 신고
1: 소신을 신고
0: 시집을 가리
1: 시집을 가리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네, 박일희 씨와 여러분이 함께한 토속적인 느낌의 제주 민요. 네. 그리고 최준숙 명창과 여러분의 구성진 남도 민요, 남원산성 까투리 타령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1: 네, 오늘은 국악계 꿈나무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어떤 신동이 찾아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아유, 듬직한 우리 소년이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2: 비빔밥처럼 맛있고
0: 얼씨구
2: 한옥마을처럼 멋진 판소리를 하는 이도경입니다.
1: 와, 네, 아주 맛있게 소개도 해줬는데요. 가만, 판소리를 비빔밥 그리고 한옥마을로 비유한 거 봐서 우리 도경군 혹시 고향이 전주예요?
2: 예, 고향은 전남 화순인데요. 속일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주에서 달려왔습니다.
0: 네. 네.
1: 아유. 그러면은 도경군은 막 가족들이 모두가 우리 도경군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지원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사실 판소리 공부를 시작한 것도 엄마 때문인데요. 엄마가 젊은 시절에 판소리를 배워보고 싶으셨는데 기회가 없으셔서 못 배우셨대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배우다 보니 정말 판소리가 좋아져서 이렇게 소리꾼의 길을 걷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1: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도경군 옆에 부모님 외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2: 네, 또 다른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외할아버지의 손과 발을 되어주시는 외할머니가 여기 국악 한마당을 진짜 즐겨보세요. 제가 소리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국악 한마당의 무대에서 저를 보는 게 소원이셨거든요.
1: 네. 네,
2: 그런 외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으니,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도 생겨 국악 신동 코너에 신청할 용기가 생겨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0: 아, 네. 정말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마음도 따뜻하고 정말 효심이 지극한, 네, 우리 도경군인데요. 그러면 오늘 외할머니는 여기 국악 한마당에 나오셨나요?
2: 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 돌보신다고 못 오셨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2: 텔레비전으로 보실 수 있어요.
1: 아. 네, 우리 외할머니 소원이 우리 손자가 소리 공부 열심히 해서 국악 한마당 무대에 서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실 할머니께 우리 도경군 뭔가 드릴 말씀 있어요?
2: 네,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하나 써왔는데요. 소개를 해도 될까요?
1: 아유, 그럼요.

0: 외할머니, 지금 저 보고 계세요? 편찮으신 외할아버지의 병소발 하시느라고 제 공연에 한 번도 올 수가 없으셨다고 매번 전화로 못 가봐서 미안하다시면서 잘하라고 응원해 주셨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판소기를 하면서부터 국악 한마당이 더 재미있다고 하셨죠? 제가 국악 한마당에 나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하셨는데 외할머니 지금 춤 추고 계세요? 오늘 할머니를 위해서 평소 할머니가 내가 아픈 건 아니지만 왕의 신세가 꼭 내 신세 같구나 하면서 좋아하시는 용왕의 득병 대목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지셔서 다음엔 두 분을 꼭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1: 네, 우리 도경군의 착하고 어른스러운 마음이 외할머니께 전해져서 정말 벌써 춤을 덩실덩실 추고 계실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 덩실덩실 춤추실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수군가 중에 용왕 특병 대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경군의 멋진 소리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갑신년 늦은 봄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군 낙성현을 배설하여 동서북 삼의 용왕을 청하니 군신 민객이 천승만기라 주륵에 잠기어 수삼일을 즐기더니 잔치를 파한 후에 남해 용왕이 조련 득병하여 수부조정 내신이 주야로 지병하되 명이 얻을 길이 없고 회춘할 가망이 없는지라 하루는 용왕이 탄식을 하신 언디

0: 아이고.
1: 해불양파 태평호요.
0: 아, 어. 제

0: 살리고
1: 젤 쉬고
0: 의양반세 실룽 씨와
1: 다 쉬고
0: 화타

0: 드란 말이냐. 2015년 을미년 시청자 여러분은 건강하셔서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1: 말도 잘하고 소리도 잘하고 네. 씩씩하고 듬직한 이도경 군의 무대였는데요. 소리도 정말 듬직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2: 네, 앞으로 소리 공부 열심히 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우리 소리로서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멋진 소리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민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 민요를! 네, 오늘은요. 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민요예요. 민요 군밤 타령 준비했거든요. 아. 오늘은 특별히 네.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이시죠. 이춘희 명창께 이 군밤 타령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격이 달라졌습니다. 다 함께 민요를 무대 가요.
3: 아, 감사합니다.
1: 네, 군밤 타령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시고는 있는데요. 군밤 타령 어떤 매력을 지닌 민요인가요?
3: 네, 군밤 타령은 사실 우리가 군밤은 겨울에 누구나 다 즐겨 잡수실 거예요. 그런데 군밤이 잦은 머리로 이 강둥강둥강둥하게 하는 그 매력이 있어서 군밤 타령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장단이 주는 멋과 맛이 그렇죠. 있죠. 그럼 오늘 배울 부분 이춘희 명창의 선창

0: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후렴구를 먼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네. 쉬우니까. 네. 네. 그래서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여 해라 생률밤이로구나 요것만 배우실 거예요.
0: 아. 선생님께서 부르시면 정말 쉽게 들리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밤 타령이 의외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박자가 엇박으로 들어가잖아요.
1: 네. 네. 얼싸 좋네 하 좋네.
2: 하 좋네
1: 이것 때문에요.
0: 아, 네. 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좋을 때 아우 좋아라 하면서 박수를 네. 치잖아요. 그래서 얼싸 좋네 하 좋네 네. 네.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군밤이요
1: 해라.
0: 좋으니까 박수 한번
1: 네, 네.
0: 박수 두 번만 치면 군밤 타령 정말 끝이네요.
2: 네, 그러니까 네. 박예리 씨가 아주 비법을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춘희 선생님께서 민요를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잘 봤더니 네. 눈이 살짝 올라가셨어요. 얼싸 좋네 하 좋네 하면서 살짝 눈을 하 네. 이러면 더 네. 민요가 더 맛깔나게 들릴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런가요?
1: 네. 잘도 보셨네. 어떻게 이렇게 훔쳐보셨대.
2: 하 좋네. 아 좋네요. 네.
0: 자 그러면 네? 먼저 이춘희 명창의 선창을 듣고 우리도 박수를 치면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1: 네. 네. 얼싸 좋네 하 좋네. 자 얼싸 좋네 하 좋네. 네. 군밤이요 해라 생률밤이로구나.
3: 군밤이요 해라 생률밤이로구나.
1: 네, 네. 한 번 다시 해보실까요?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요 해라 생률밤이로구나.
3: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요 해라 생률밤이로구나.
0: 예. 네, 박수만 잘 쳐도 민요를 잘 부를 수 있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 어디 우리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께서 군밤 타령 잘 부르시는지 한번 네. 우리 상일 씨 다녀와 주세요.
2: 아, 네, 제가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듬직한 우리 신사분, 아,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4: 시작.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율밤이로구나.
1: 아, 네네네. 오,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와, 바로 이춘희 명창께서 강조하신 하 좋네 할 때 눈썹을 올리는 것까지. 네, 역시
1: 네, 잘하셨습니다.
0: 네, 방청객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춘희 명창께 군밤 타령 배우신 겁니다. 군밤 타령,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민요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 함께 민요를 기대해 주세요.
2: 네, 국악 한마당 전 출연자와 함께하는 군밤 타령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삶의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우리 전통의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 서로 다른 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판으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지난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열린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준비했는데요. 올해 25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전통음악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고 우리 소리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줄타기, 판꽃 등 신명나는 소리판을 더한 판소리 완창 무대인 판소리 다섯 바탕부터 명인들의 깊은 내공을 만날 수 있는 산조의 밤, 전통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오늘의 시나위가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마달리초 밴드의 무대와 쇼팽의 음악과 아리랑의 만남 등 세계의 음악과 우리 소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전통과 현대, 지역을 뛰어넘은 다채로운 소리가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듣고 느끼고 즐기는 음악축제. 우리 전통의 소리부터 세계의 소리까지 한자리에. 소리로 물든 전주의 여름. 소리의 고장 전주는 매년 소리축제의 열기로 들썩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주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2: 세계를 대표하는 소리를 종합한 소리축제가 전주 세계소리축제입니다. 올해 슬로건이 소리의 숨결을 모아 판으로, 기존에 있던 전통음악을 현대의 다양한 음악과 믹스를 하고, 그래서 세계 음악과 합쳐서 현대인이 재해석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큰 어울림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1: 전통의 맥을 잇는 명창들의 무대부터 국악의 미래를 이끌 신진 국악 창작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전통 소리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였습니다.
2: 퓨전 음악들,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새로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주 시내 각 곳을 곳곳에서 공연이 벌어집니다. 그걸 프린지 공연이라고 하죠. 그것도 강화시켰고, 어린이 소리축제랄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공연 소리 프린즈의 무대는 거리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공연을 펼친 아쟁 앙상블 난세. 아쟁의 깊은 울림에 신시사이저, 퍼커션 등 다채로운 음색을 더한 창작 국악으로 도심을 채웠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난새는요,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뜻처럼 넓은 장르를 아우러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라는 큰 무대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예술가로서 이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역의 전통을 만나는 무대도 열렸는데요. 김매기의 마지막 단계인 만두레 때 풍년을 기원함을 펼쳤던 고창 농악보존회의 만두레 풍장굿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그 안에 깃든 신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음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국악 연주자와 소리꾼으로 구성된 너울 프로젝트가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합동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악기가 폴란드의 춤곡 선율에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소리의 향연을 펼쳤는데요.

0: This is my composition, which I made based on Polish folk music. And it was very open composition. So Hegum, Piri, and Tegum, and you know, Gemungo, and other Polish instruments to show that they can dialogue, talk together, but they also can play together.
1: 2014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된 쇼팽의 아리랑도 축제 25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에 마리아 포미아 노브스카가 쇼팽 음악을 국악으로 편곡해 쇼팽과 아리랑을 한 곡으로 완성했는데요.
0: Special problem was tuning. Because instruments, Korean instruments has completely different tuning. So we had to make compromise. So this is only one thing, because rest we improvise. Korean musician and Polish musician, they improvise and they feel music same, so only.
2: 그 유명한 쇼팽의 음악들과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리랑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맞는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연습하면서도 느꼈고 또 그것들이 이 공연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마달리초 밴드. 아프리카의 강렬한 전통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인데요.
1: Maliso band is playing different songs, different story in the music. At number one is tradition of Malawi music. It's the same. Me, I'm very happy. I'm feel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Oh wow, this is a different country of different people. The people is very happy. People is dancing.
0: 마달리초 밴드는 풋드럼과 직접 만든 거대한 일연 악기 바바톤으로 생기 넘치는 리듬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관람객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1: 생생하게 그 명창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생각이 돼요.
2: 올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여기 참석 처음으로 하는 건데 진짜 전국적으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저희만 보기에는.
0: 우리 음악의 깊이와 세계 음악의 다양성을 함께 만나는 시간, 전주 세계 소리축제.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더 넓은 음악의 판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소리의 숨결이 모여 음악이 되고 음악이 모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판이 되는 소리의 힘을 볼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만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돋보였는데요. 판소리를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 배우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 시네마. 자신의 이야기를 인공지능 판소리 영상으로 만드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등 여러 장르와 기술을 소리와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판을 되살린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내년에도 더 다채로운 소리판이 벌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준비했습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 예술가들과 국제교류의 장을 꾸준하게 이어온 무용축제인데요.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4개국의 작품 33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 윤수미 무용단, 창무 프라이즈 수상팀 등이 무대를 펼쳤는데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 그리고 철학과 몸짓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4: 몸의 움직임으로 철학을 말하다.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가 만나는 한여름의 춤축제.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에너지, 둥그루움의 용오름. 지난 8월 18일,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 국제공연예술제의 막이 서강대 메리홀에서 올랐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과 전 세계의 창작무용이 교류하는 국제무용축제인데요. 올해도 총 7일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33개의 공연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그루움의 용오름인데요. 한국의 사상가 다석 유영모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언어와 몸의 관계를 춤으로 다시 성찰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 32회 창무국제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용제 공연예술로는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 와서 K-POP, 뭐 K-ART를 정말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세계 무용인들과 예술인들과 교류를 해왔어요. 우리 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바탕에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해마다 우리 춤에 대한 새로운 철학, 미의식 등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 고요한 어둠 속, 텅 빈 몸 속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생명과 감각이 피어납니다. 개막식 첫 무대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와 창무회의 협업작 캄캄의 둥 뚜렷이인데요. 무용수는 빛의 소용돌이 같은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하나 되는 찰나를 표현합니다. 이 무대는 동시대 음악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의 연주가 함께해 흩어졌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작품 속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6: 이번 작품 캄캄의 둥뚜렷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춤이 가지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호흡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점을 서로 충돌하면서도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결합과 또 재구성 이러한 부분으로 펼쳐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음악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몸의 연주가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평화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8: 음악인으로서의 어법과 무용인으로서의 어법은 당연히 많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큰 영향과 자극과 인풋 등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작은 음악적 실천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두 번째 무대는 윤수미 무용단의 숨, 풀이입니다. 살풀이는 사나운 액을 풀어내는 전통춤인데요. 이 작품은 한영숙의 살풀이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0: 살풀이에 사용되는 종이돈, 지전은 일반적인 지전과 달리 한지를 꽃 모양으로 재해석했습니다.
1: 춤풀이 작품은요, 한영숙 선생님이 만드신 살풀이 춤을 김매자 선생님의 감성으로 풀어낸 새로운 살풀이 춤이 되겠습니다. 하얀 한지를 활용해서 지전을 만들어서요. 어떤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우리 삶의 액 이런 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내는 그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0: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매년 전년도 수상작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박준영 안무가의 서서히 결입니다. 첼로와 보컬의 라이브가 함께하는 이 공연은 몸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비움과 생성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0: 서서히 결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구조나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서히 결이지만 각자 무용수의 삶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브 뮤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뮤지션과 무용수들이 함께 각자의 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즉흥으로 완성된 움직임을 그 결로써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1: 이날의 마지막 무대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의 작품인데요. 두 무용수가 공연이 끝난 후에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각자 호텔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을 지닌 인물들의 관계 속 상처를 움직임으로 풀어냈습니다.

0: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동시대 춤의 무대. 땅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한국 무용의 에너지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1: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본 제3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어떠셨나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구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글을 토대로 한 주체적인 사상을 펼친 철학자이자 교육자 다석 류영모의 사상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풀어냈는데요. 둥은 땅, 구르는 땅을 구르는 몸짓, 움은 생명의 싹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무대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는데요.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오랜 시간 한국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몸짓들이 세계를 향해 계속 뻗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6세기 회화작품 속 선비들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지난 6월 초연 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도 하죠.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만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 유희성 연출가를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 창극단,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용호입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그쵸, 예.
2: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호이기도 합니다.
1: 네.
3: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무곡 희경루 방해도의 연출을 맡은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아, 진짜, 예,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TV에 나오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죠?
2: 아, 네. 느낌이 너무너무 틀리고요.
1: 네.
2: 아, 텔레비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1: 아.
2: 떨리구나. 네, 네. 네. 아주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연출가님은 국악방송은 처음이신가요?
3: 아닙니다. 국악방송은 아주 인연이 깊고요.
1: 어, 그렇죠.
3: 최근에는 뭐, 한석준 아, 네. 씨가 진행하는 국악 공감 거기도 출연했었고요.
1: 네.
3: 23년도에는 진도 국립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남도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따님액이라는 작품으로 네.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한국 뮤지컬 협회 이사장 그리고 네. 서울예술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정말 뮤지컬 발전을 이끌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3: 네.
1: 어떤 작품들이 있죠?
3: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뮤지컬 학과에 대학이 없을 때 처음으로 제안해서 뮤지컬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99년도로 네.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60개 대학에 뮤지컬과가 생겨서 굉장히 네. 성업 중이죠. 그리고 저희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은 제가 연출상과 그 다음에 뮤지컬 대상에서 뭐 작품상 등 6개 작품을 수상했었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뭐 김준수라는 아이돌이 그때 출연해서
1: 네.
3: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티켓 오픈 5회 만에 5분 만에 그 한 달치 거의 솔드아웃 됐었던 와. 뮤지컬 모차르트 연출했었고요.
1: 모차르트 너무 좋아해요. 예.
3: 그리고 뭐 황순원 씨의 소나기랄지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 김진 씨의 애니메이션 가지고 네. 그런 뭐 창작 뮤지컬 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는 지난해에 광주 시립 창극단 예술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지난 7월 광주와 전남이 이제 통합되면서 네. 이름이 참 길어졌잖아요.
2: 네, 길어졌습니다.
1: 예, 아직 입에 좀 안 붙으실 것 같은데.
2: 네.
1: 광주 시립 창극단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으로 네. 길어졌습니다. 새로 이름이 바뀌고 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통합이 된 만큼
2: 네.
1: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네. 그렇죠.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는데요.
1: 네.
2: 근데 7월 전에는 광주 광역시였습니다.
1: 맞아요. 근데 이제

0: 이제 7월 1일부로 해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됐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저희 창극단도 시립이었는데 특별시 전남과 광주를 다 아우르는 창극단이 됐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 창극단은 국공립단체의 네이밍으로 창극단이란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국립창극단 빼고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단체에서 네. 저희가 아주 소중한 그런 특별시라는 그런 그 가치를 부여를 받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전에는 광주만의 어떤 그 무용유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오바탕을 위주로 했지만
1: 네.
0: 지금은 전남과 통틀어서 좀 더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같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1: 네.
0: 더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창극단도 점점 커지겠지만 사실 다룰 수 있는 콘텐츠도 매우 확장이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우리 유희성 연출가님께서도 네. 광주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2: 아, 그럼요. 저는 광주 출생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었고요.
1: 그렇군요.
2: 그 이후에 이제 서울예술단 단원이 돼서 이사장까지 했었던.
1: 이야, 단원에서 이사장까지요?
2: 네, 네.
1: 그러면 그 기간 계속 서울예술단에 몸을 담고
2: 계셨어요? 그렇죠. 서울예술단에서 한 20년 동안 단원과 감독과 연출가로서 있었고요.
1: 네.
2: 그 이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뮤지컬 단장을 하다가
1: 네.
2: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예술단 이사장이 임명돼서
1: 와,
2: 그렇게 됐죠.
1: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희경로 방회도라는 작품이 지난 6월 26일에 이제 광주에서 처음으로 관객과 만났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말씀하시죠. 그러면
1: 두 분께서.
2: 희경로 방회도는
1: 네.
2: 조선조에 있었던 어떤 희경로 방회도라는 어떤 그 그림이 있어요.
1: 네.
2: 그 그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이 나오는데
1: 네.
2: 친구들이 나와요. 거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단장님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이 그림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1: 네.
2: 이거를 잘 끄집어내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1: 네.
2: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작가하고 작곡가 저와 함께 그 희경로 방해도라는 창목을 처음으로 창작하게 된 거죠.
1: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을 하신 건 감독님이신가요?
2: 김영호 단장님께서 먼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
1: 네.
2: 그걸 작가하고 작곡가랑 저랑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만든 거죠.
1: 희경로 방회도 작품을 보면 정말 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0: 네, 맞습니다.
1: 뭐 모임 같은 걸 하는 모습이
0: 네, 네,
1: 그려져
0: 네.
1: 있고 밑에는 한자들이 이제 많이 적혀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작품을 아 뭔가 창극단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0: 네.
1: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0: 제가 작년 9월 1일에 처음 부임을 해서
1: 네.
0: 가장 광주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용유산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1: 네.
0: 우연찮게 희경로 방회도라는 그 국보 보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1: 네.
0: 우연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되고 그 사진에 속에 있는 그 실존 인물들을 가상 인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회화도를 보면 그 다섯 명의 그런 그 증광시라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1: 네.
0: 600년 전에. 그러면 그 다섯 명의 그
2: 친구들
0: 벼슬을 올른 그 다섯 명이
1: 네.
0: 20년 후에 다시 광주목에 있는 희경로에 올라서
1: 네.
0: 동기동창회를 다시 여는 연회를 여는 그 그림이거든요.
1: 동창회네요.
0: 동창회를 여는 네. 그림이 희경로 방회도예요.
1: 네.
0: 그 친구 다섯 명이 벼슬에 올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낙향을 해서
1: 네.
0: 2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동창회를 하는 거죠. 20년 후에
1: 네.
0: 그것이 광주목에 있는 희경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경로 방해도를 먼저 알았고 그
1: 네.
0: 방해도에 있는 그림에 연애를 하면 감우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 그림 안에 감우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서 광주 안에 있던 감우하게 그림을
1: 네.
0: 창극으로 끄집어내서 창극이 아닌 창무극으로
1: 창무극.
0: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연출자님을 모시고 이런 또 우리 예술가님은 또 뮤지컬계 대부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는 창극단이지만 보통 창극은 연출자님이 보통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 오는데
1: 네.
0: 저희는 이제 무용까지 해가지고 뮤지컬은 춤과 노래와 다 들어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뮤지컬 연출하시는 이휘 선생님을 모시고
1: 네.
0: 창무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 야, 네. 정말 가장 광주다운 네. 광주 문화유산을 네.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럼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들으셨을 때 네. 어떠셨나요?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그림 한 장을 가지고
2: 그림도 그 자체도 중요하고 굉장히 네. 놀라운 일이지만은
1: 네.
2: 저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었지만은
1: 네.
2: 희경루라는 자체도 잘 몰랐었고 희경루가 한 3년 전에 재건축이 돼서 금사게 네. 세워졌는데 저 건축이 뭐지? 이럴 정도였었어요.
1: 그냥 누각이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다니고.
2: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1: 아.
2: 그랬는데 그 작품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1: 네.
2: 대중들한테 더 쉽게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개발을 하신 거죠. 이분이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1: 네.
2: 그걸 광주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있었던
1: 그렇죠.
2: 5.18 민주혁명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1: 네.
2: 아 우리가 차마 몰랐었던 희경루 방해도라는 보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보물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다시 재건축이 됐었구나.
1: 네.
2: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1: 네.
2: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광주의 여기 특별시장님이나 문화 계통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2: 광주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해서
1: 네.
2: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1: 네.
2: 매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좋은 미덕을
1: 네.
2: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 하면 아픈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2: 네.
1: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 그다음에 연회 장원급제한 친구들이 20년
0: 네.
1: 만에 고향에
0: 네.
1: 와서 동창회라는 네. 얼마나 즐거웠습니다.
2: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네. 그런
1: 네.
2: 자리거든요.
1: 이런 좋은 작품들이 또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에서 시작이 돼야
2: 네.
1: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하는
2: 그렇죠.
1: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대본은 국립정동극장 광대를 쓴 강보람 작가 그리고 작창은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 송재영 명창이
2: 네.
1: 또 참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폐 회식을 맡았던 강상구 작곡가가 음악을 맡게 됐는데 정말 드림팀이 뭉쳤네요.
2: 네.
1: 다 직접 섭외를 하신 건가요?
2: 저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네. 같이 다 한 거고요.
1: 예.
2: 그리고 뭐 강보람 작가, 뭐 강상구 작곡가는 저랑도 워낙 막역하게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고요.
1: 네.
2: 또 당장님께서도 강상구 작곡가나 강보람 작가랑 몇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워낙 호흡이
0: 네.
2: 잘 맞죠.
1: 그렇군요.
2: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되는데 우리 송재영 명창님께서
1: 네.
2: 작창이 너무너무 맛깔스럽고 우리의 시김새랄지 우리 전통에 있는 국악의 맛과 더불어서
1: 네.
2: 대중성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작품, 그 작창 때문에 이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0: 부연 설명으로는
1: 네.
0: 송재영 명창님은 저랑 어릴 때
1: 네.
0: 저도 이제 판소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너무 목이 뒤집어져서 소위 목이 안 돼서
1: 그러면 득음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약간 이런
0: 네 그래가지고 악기로 아쟁 전공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국악 첫 공부는 판소리였거든요.
1: 네.
0: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전주로 내려갔을 적에
1: 네.
0: 이일주 명창님이 계셨는데 이날치라는 그 명창의 증손녀예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대사습이라는 그 큰 전주가 있다라는 걸 알고
1: 네.
0: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전주로 찾아가서 간 집이 이일주 이날치의 증손녀 집이었는데 거기서 20대 때 처음 송재영 명창을 만났어요.
1: 20대 때.
0: 20대 때. 그래서 같이 동문 수학을 했고 네. 그분은 무형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셨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네.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창극이나 어떤 국악을 키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획자 제작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이렇게 송재영 이사장님을 먼저 모셨고요, 작창으로.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던 분은 우리 유희성 선생님이셨어요.
1: 네.
0: 네.
1: 워낙,
0: 네. 워낙 유명하셨고, 그리고 네. 모시기도 되게 어려웠던 분이셨고, 그리고 네. 제가 국악생활 40년 동안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아. 원캉 바쁘시잖아요.
1: 네.
0: 네, 뮤지컬 만드시고, 우리

0: 우리나라에서 아주 또 되게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만드셨고,
1: 그렇죠.
0: 근데 창극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들어가고 여러
1: 네.
0: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합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극 연출자들이 다 연극하는 연출자들밖에 없었어요.
1: 오,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저는 제가 이제 이 창극단을 맡게 되면서부터 항상 그 뮤지컬처럼 창극도 춤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1: 그러면 창무 그
0: 네,
1: 작품 한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0: 요번에
1: 그죠?
0: 우리 아그 단어는 있었는데 잘
1: 네.
0: 쓰진 않습니다.
1: 어머머머.
0: 국립
1: 아주 오래전에 몇
0: 창극단도
1: 번 있었지만은
0: 있었지만 잘 쓰진 않아요.
1: 본격적으로 그리고
0: 네.
1: 재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0: 부임하시면서
1: 부임하셔서 첫 작품으로
0: 그게
1: 창무 그
0: 무극이라고요.
1: 타이틀을 가지고 딱 시작을 한 거죠.
0: 네.
1: 그러면은 단원들께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0: 네.
1: 창무극을 한다고? 라고 처음부터.
0: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작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섭외가 들어와서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초청 세계 소리극 축제에
1: 네.
0: 저희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만들기도 전에.
1: 소리 연습도 소리 연습이지만 춤 연습에 또 굉장히
0: 그럼요.
1: 이 무더운 여름을 보냈을 것
0: 춤 연습
1: 같습니다.
0: 많이
1: 그리고
0: 했죠.
1: 우리 전통 무용의 대가 그리고 창작도 하시지만은
0: 네.
1: 그 최양순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대에 계시는
0: 네네.
1: 임해방 선생님이 그 살풀이 뭐 승무의 이제
0: 네.
1: 이수자이기도 하신 그분이 오셔서
0: 대가이시죠.
1: 전통 무용을 그냥 무용단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0: 네.
1: 소리하신 분들 다 연희단들 모두가 함께 춤을
0: 그렇죠.
1: 가르치고 거기 작품을 안무하셔가지고
0: 네.
1: 본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좀 쑥스러워했는데 나중에 훨씬 더 흥이 나면서 훨씬 더 즐겁게
0: 네.
1: 작품을 만들게 됐었죠.
0: 그렇군요. 자, 이런 올해 이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알아서인지 초연 때 조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요.
1: 네, 뭐
0: 너무 좋으셨겠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1: 자랑입니다.
0: 네, 한달 보름 전에 매진이 됐어요.
1: 한달 보름 전에.
0: 네.
1: 와, 그래서
0: 저희의
1: 조기 전성
0: 상입니다.
1: 매진이네요.
0: 입소문으로, 네.
1: 입소문.
0: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1: 와,
0: 네, 600석.
1: 관객들의 반응은
0: 아,
1: 어떻던가요?
0: 너무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신 분이 반이었어요. 내가 희경룡을 지나가다 봤는데, 제 옆옆자리에 앉으신 어떤 할아버지셨는데요. 저는 직접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창극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희경유라는 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창극으로 해서 내가 보러 왔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저의 샘을 잡고
1: 네.
0: 너무 이 희경유를 알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1: 진짜 예술의
0: 근데
1: 어떤
0: 그
1: 역할.
0: 한마디가 정말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아, 정말
1: 그렇죠.
0: 이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주옥 같은 문화유산을 이렇게라도 끄집어내서 이
1: 네.
0: 세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세계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나,
1: 네.
0: 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을 또 처음 만들 때에는 남다른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2: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는 소리하시면 창악부도 있고,
1: 네.
2: 그다음에 연희하는 연희부 있고, 그다음에 악기를 하는 일단 국악관현악단도 있고
1: 네.
2: 그래요. 그런데 함께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악기 연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1: 네.
2: 전혀 군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1: 야.
2: 연습에 참여하고 연희부나 창악부나 그다음에 무용단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주어서 하나로 엮어지는 호흡을 만드는데
1: 네.
2: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너무 죄송했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죠.
1: 정말 단원들도 열정을 다한 이런 작품이
0: 네.
1: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두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창무극으로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진짜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9월 17일, 18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네요.
0: 네. 추석날.
1: 9월 25일
0: 네.
1: 국립부산국악원의 초청을 받아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0: 네.
1: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가게 됐어요?
0: 네, 부산은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리고 제가 국립부산국악원 창단 멤버 네,
1: 그러시군요.
0: 국립국악원 재직 때 거기서
1: 네.
0: 이제 악장으로 4년을 지냈었는데 그런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1: 네.
0: 영남에서는 창극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그런 그 소리의 극을
1: 네.
0: 영남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국립국악원에다가 이제 말씀을
1: 그렇군요.
0: 드렸더니
1: 네.
0: 흔쾌히 국립국악원

0: 우리 그 부산구학 원장님도 그렇고 본원에 있는 국립구학 원장님도
1: 네.
0: 허락을 해주셔갖고 특별히 추석날
1: 와.
0: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그날 가서 공연을 합니다.
1: 부산에서
0: 추석날.
1: 추석날.
0: 네.
1: 초연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앞으로도 계속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벌써 됐습니다. 예. 이제 재임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연출을 하셨는데, 또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이 희경로 방해도를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의 브랜드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 아, 예.
0: 우리나라에는 우리 국보가 그 경회루라고 있잖아요.
1: 있죠,
0: 경복궁에.
1: 예.
0: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주 호남에는 희경루가 있고 영남에는 밀양의 영남루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지역에 있는 그 누각을 콘텐츠화한 작품을 몇개 정도는 갖고 그걸 브랜드로 만든다면
1: 네.
0: 지역도 살고 관광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될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가 될수
1: 그렇죠,
0: 있고
1: 예.
0: 그래서 그걸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판소리 5바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소리는 12바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바탕을 장기전, 배비장전,
1: 네.
0: 병강세전 나머지 7바탕을 하나 둘씩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또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연출가님께서는 앞으로
2: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2: 그 판소리 12바탕 중에서 5바탕을 제외한 7작품 중에 첫
1: 네.
2: 번째로 단양미랑 같이 장기전이라고 했어요.
1: 와, 두 분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시나 봐요.
2: 그 장기전을 화충선생대연이라는 작품으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1: 네.
2: 창극을 지금 기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1: 아, 예.
2: 이미 워크샵까지 다 움직임의 워크샵을 끝내는 상태고요.
1: 오.
2: 다음 곧 이제
0: 11월
1: 얼마
2: 오디션을
1: 안
2: 통해서
1: 남았네요.
2: 이제 캐스팅도 하고 해서
1: 네.
2: 11월 12일 날
1: 네.
2: 지금 광주예술전당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펼쳐질 공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의 이야기와 남도 예술의 정신을 담은 작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로 방회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9월 25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꼭 보고 싶으신 분들, 광주의 희경로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야기, 이 작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김용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그리고 유희성 연출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9월) 서울 거리 곳곳이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전역의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잇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서울 어텀 페스타는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서울 거리 예술 축제, 서울 세계의 무용 축제 등 38개 축제와 478개 공연이 펼쳐집니다. 9월 18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 미디어 아트와 서커스, 디제잉 등이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안무가 이루다가 연출을 맡았고 서울시 무용단과 국악인 오정혜, 무용수 최호종이 참여합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서커스와 이동형 거리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6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서울 어텀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가족, 외국인 관광객, 수험생 등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공연 선택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곳곳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축제 서울 어텀 페스타는 오는 11월 29일까지 73일 동안 열리니까요. 올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의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3: 에너지 전력도 전력대로 하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4: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5: 한 번에 빠져납니다.
3: 26도로 걸어준 거 전력을 전략적으로.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에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됩니다.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오히려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약간 포스트락 같은 면에서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각했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담으면 된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1: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맛을 찾아 전국 발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오늘도 참 맛있구나.
1: 아 저거
2: 야, 이 보게, 에? 동해바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백성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네. 아, 수영복을 챙겨왔으면 그냥 모터보트 타고 아이 좋을 텐데.
0: 오랜만에 즐기는 바다가 즐거워. 아이와 같은 마음이 한가득한 미종.
1: 이놈들 천천히 와야지. 왜 과인이 물에 빠질 뻔했지 않느냐. 어디 가볼까 나. 오, 여기다. 오, 와봐라. 오. 여남들 못 잡았지.
3: 근데 맛집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2: 아, 그렇지 맛집. 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잠깐만,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나.
3: 그 자꾸 일 안 하시고 딴 거 하시면 물에 빠뜨릴 겁니다.
1: 오호, 무험하구나. 감히 임금한테 물에 빠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물에 앉아 같으니라고.
2: 잠깐만, 물에? 물에 하구나. 물에 한 그릇 하거라. 아, 잠깐만, 물에 먹으러 가면 되겠네. 어? 잠깐만, 여기 물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집이 있는데.
0: 한번 가보자!
2: 이쪽인가? 어?
0: 임금님, 그거 참 물회아오.
2: 이상하다. 어? 여기 조그맣게 물회집이 하나 있었는데 웬 식당이 이렇게 있는 거야?
3: 물회집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2: 이쪽이 아닌가?
3: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셔서 가물가물.
2: 물회아구나. 참으로 니 물회한 채 내가 아무리 물회를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물회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그래? 응?

0: 어디 보자. 여기까지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유, 그냥, 해전물에는 하나 먹어야 되겠고. 그치? 물에만 먹으면 좀 아쉽잖아. 아, 한상차리 먹어야 돼.
1: 얼씨구!
0: 난 한상차리 먹을 거야. 어? 말리지 마. 자,
2: 저, 사장님! 사장님!
3: 아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0: 아, 제가 물에 먹으러 왔는데. 네. 이 해전물회랑 이거 네. 먹으면 맛있잖아요.
3: 그렇죠. 네,
0: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 네. 그리고 또 아쉬우니까 오징어순대.
3: 아, 예.
0: 순주까지 왔는데. 예.
3: 한 분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시키시는 걸 보니까 맛잘알이신 것 같은데요.
0: 맛잘알이요? 맛잘알이 무슨 말이에요?
3: 주문의 조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조합이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사실은 좀 냉 있으면은 섭국도 시키고 저 성게 미역국도 먹고 막 이러면 좋은데
4: 이미 너무 많이 시키시네.
0: 이미 너무 많이 시켰다고 충분히 먹어요. 이 정도는 내가 남겨줄까 봐 안 남겨줘.
1: 얼씨구!
0: 아니 내가 그 모니터를 해보니까 말이야 우리 그 장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내가 주방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가서 살짝
5: 그렇지
0: 갔다 와봐야지. 아우 제가 그냥 네. 음식만 앉아서 기다리기가 너무 심심하고 또 작업하시는 거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거 좀 볼 수 없을까요?
3: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 때마침 잘 나오신 게 네네. 여기 이렇게 화로차가 지금 와 있습니다.
0: 오 화로차네요?
3: 네 작업을 거의 들어오면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고객님들께 좀 신선한 이런 생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0: 와 엄청 크네요.
3: 네.
0: 저희가 지금
3: 사용하고 있는 생선이요. 이제 중방어라 그래갖고 네, 보통
0: 방어죠?
3: 예, 한 5kg에서 뭐 좀 적게 나가면 좀 한 7kg 정도 뭐 요 정도까지 나가는 중방어를 쓰고 있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방어 한 뭐 많게는 250마리 뭐 요렇게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3: 또 이런 방어 언제 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지 모르시니까 오시기에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떻게
0: 제가요?
3: 예.
0: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3: 예.
0: 알려주시면.
3: 그래서.
0: 자. 네. 야. 오, 힘 찢었어요.
3: 꽉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조금.

0: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1: 오! 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오! 오! 오! 오! 어떻게! 오! 오! 오!
2: 손맛이!
1: 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3: 아이씨!
1: 오! 오! 오! 오! 어떻게!
2: 얘 내려줘도 되나요, 이제?
1: 나 내려놓고 싶어! 내려! 우와! 난 무섭다! 잠시만요, 내려놓을게요.
2: 예, 예.
1: 우와!
4: 고양이 필요하신 건지, 운동이 필요하신 건지, 방어보다 약하신 것 같아요.
1: 오, 이 자가 참으로 무례하구나. 어? 임금한테, 어? 운동을 하라 그러더니, 이 피디 양반이 아주 그냥.
2: 아니, 제가,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0: 예, 예.
2: 주방에서 열심히 작업하시는데 응원하고 싶어서.
0: 아,
2: 예.
3: 가보자!
0: 이게 한 5kg에서 6kg 정도 되는 애들.
2: 5, 6kg 정도?
0: 예, 예.
2: 아, 5에서 6kg 사이.

0: 그렇지?
1: 딱 껍질만
2: 이제 손님 상에 얇게 썰어서 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아.
2: 네. 고객님 상에 혹시 네.
0: 이게 지금 먹어도 되는 건가요?
1: 조그만 한
2: 네, 이거 한 점 한번 드셔보시죠.
1: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오빠 거다. 와. 맛있구나.
0: 야, 역시, 아 역시 방어다. 얘들, 얘들 저 뭐 저 선수촌에서 왔나요? 왜 이렇게 활동적이죠?
2: 산지 직송으로 거의 저희가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여름에 이제 손님들이 더워서 물회를 찾는 그런 계절에는 많게는 한 2,500에 3,000마리 정도를 네, 하루에 작업을 합니다.
0: 제가 사실은 네.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네. 전복죽 해준다고 딱 1kg이요? 네, 네. 올려달라 해가지고 손질하는데 할 줄 모르잖아요. 그거 하는데 네. 전복죽 용으로 손질하는 데까지만 2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2: 보통 이 160마리 한 박스 까서 좀 빠르게 까시는 분들은 보통 한 15분 정도 네, 그렇게 까시고요. 조금 이제
0: 그러면
2: 거의 그러세요, 거의 그런 저는 시스템입니다.
0: 하나 하는데 한 5분씩 걸렸는데.
2: 하실 줄 모르시면 그러신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네. 이제 그 노하우를 제가 전수를 아, 예. 예, 해드리겠습니다.
0: 저도 좀
2: 이제 여기가 입입니다.
0: 아,
2: 입이 안쪽으로 예, 그렇죠. 안쪽으로 맞아. 들어오게 한 다음에요. 이 칼날을 이 껍질에 붙인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 이 껍질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0: 어, 눌렀어요. 이렇게?
2: 예, 쭉 당기시면
0: 분리가 되네요?
2: 예.
0: 어머!
2: 그러면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손질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고
0: 어머!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과 내장, 그래서? 몸통을 이렇게 분리를
0: 시킵니다. 돌려가지고? 예. 어머!
2: 예.
0: 이야! 이렇게 쉬운 거를?
2: 예.
0: 내장을 다 터뜨렸거든요.
2: 처음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하우가 이제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열심히 해갖고 알아낸 노하우인데 이 몸통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가 이제 물회와 네. 전복죽에 저희가 이제 주재료로 들어가고요 네. 이제 요 내장 같은 경우는 이 살아있는 아라리를 그대로 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전복죽에
0: 아, 네. 아 거의 그 밑간에 나오는 거군요
2: 100%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 내장 그대로가 거기 첨가가 되다 보니까
0: 아.
2: 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렇게 네. 한 마리로는 또 저희가 물회를 드시기가 양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0: 아.
2: 오늘 여기 있는 전복을
0: 네.
2: 잘 까시면 네. 제가 그 잘 까신 전복을
0: 네.
2: 물회에다가 특별히
0: 아.
2: 제가 넣어드려서 오늘 식사를
0: 그러면 네, 제가 깐 걸 제가 먹는 거
2: 예, 그렇습니다.
0: 표현이 좀 그렇다. 이거 인공 채통이 그럼 내가 먹을 걸 내가 까겠노라. 아 예.
2: 물에 한 마리밖에 못 넣으시겠는데요.
3: 아이고, 임금님! 오늘 전복 없는 전복죽 대령하겠나이다.
0: 어떻게 좀 잘하는 척 해보려는데 안 돼. 좀 숙련돼 보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
4: 조금 멍청하긴 하지만.
5: 그렇지.

0: 자, 칼을 들었어. 손끝에 힘을 담고 한 점 또 한 점 바다의 보석들을 썰어보세. 채소들 위에 상큼한 육수를 얹어주고 향긋한 해초들과 뒹그런 방어까지 듬뿍. 아쉬울 세라 새꼬시도 숨. 이건 뭐냐? 임금님이 좋아하는 전복 아니냐? 기하디 기하다는 해산에 성게알까지 이 한 그릇의 바다가 가득하구나. 온몸이 시원해지는 대전물의 대령이요. 임금님이 깐 전복은 없지만 고소한 내장까지 곱게 모아서 정성 가득 한 냄비 푹 끓이면 이 맛이 전복죽의 기본이라. 죽은 곳 정성이래 끈을 눌지 않게 잘 저어 끓여주면 이것이 바로 전복죽 완성이요. 전복죽 위에 또 전복을 듬뿍.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가득하구나. 아이고, 임금님, 오늘은 저도 김이 조각에 해줘. 오늘 또 한상 대령이요.
1: 오, 푸짐하다, 푸짐해. 아이고, 아이고,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네, 이놈, 너는 누구냐?
2: 저는 해전브레이오입니다.
1: 이야, 이야.
0: 그거 참 맛있겠어.
1: 이야, 이것이 보이느냐? 살얼음 육회가 밑에, 아니 육수가 밑에 이렇게. 우와, 비벼야지. 어우, 이거 뭐 문어, 전복, 아까 잡았던 방어. 와, 와, 이거 물회가 그냥. 와, 야, 해삼에, 어? 자,
3: 먹어보자.
1: 아우, 상콤해. 아우, 상콤해.
0: 시원하고 맛있구나.
4: 이 살얼음 육수의 새콤한 맛이, 응? 이 물회에 신선한 향하고 어울려가지고, 야, 정말, 오, 약간 칼칼하면서 입안이 개운하게 주는데? 응? 아니, 나는 그냥 육수가 맛있어서 살얼음 육수 맛이 난다고 얘기한 건데 왜 살얼음 육수가 맛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한번 드셔보세요.
1: 해조류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해초도.
4: 일반 가족 그냥
0: 아, 맛있구나.
4: 잠깐만. 근데 살얼음 육수가 그냥 개운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감칠맛이 나는데?
1: 이따 오시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4: 야, 이게 아우, 어떡할까, 감칠맛.
0: 동동동동동동동 한 숟갈 가득 떠올려서 입안 가득 넣고 나면 무더위야 물러가라.
4: 진짜 뭐가 많이 들어갔네. 응?
0: 멈출 수 없는 숟가락을 넣지 않고 임금님 손이 멈출 줄을 모르네.

0: 날 넣고 나면 여름인지 겨울인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속초인지 전국인지 무릉도어 따로 없네.
1: 그렇지 않아 오늘 김이 안 해주셨네.
2: 아 그러네. 김이를 안 해준대. 아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김이를 시켜준 적이 없구나. 맛있는 음식으로 흥분을 해서 앞뒤를 안 가린다네 내가. 맛있는 것만 보면 내가 배는 게 없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앞뒤로 다 까먹는다. 됐나? 내가 오늘 전복 갔네. 전복 갔어.
3: 아니 속초 이쪽 오면은 오징어 순대를 꼭 먹어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응? 이거 명태 무슨가 이거? 응? 요거를
4: 맛있겠구나.
2: 먹음직스럽게

0: 야. 어우, 잠깐만. 아니, 뭐, 야채랑 고기랑 가진 걸 다 넣으셨나 봐. 응? 아, 진짜. 오징어의 그 쫄깃한 식감이 순대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계속 따뜻한 순대만 먹었으니까 물에를 좀, 아우, 좀 시원하게 더워진다. 먹다가 너무 이가 시지면 그때 순대 먹지 뭐. 아우, 아우, 싫어. 이렇게 차가울 때 순대를 하나 먹으면 돼요. 물에 한 숟갈, 순대 하나.
1: 맛있구나!
0: 아, 와우. 어우, 맛있다. 어? 아, 잠깐만. 아니, 내가 너무 열심히 먹느라고 내가 손질한 전복죽 이거 먹을 생각을 못했네? 아우, 잠깐만. 야.
2: 맛있겠구나!
0: 전복이야, 응? 야,
3: 전복 많이 안 까신 것 같았는데.
0: 많이, 나 많이 깠어요. 많이 깠다고. 응? 10개도 넘게 깠어. 이상한 사람이야. 그 격하게 말하게 만들어요. 이 빛깔 봐. 우와, 이거 어떡하냐. 우와. 전복 향하고 어떻게 설명하지? 담백하고? 아. 이게 내장 많이 들어갔어. 딱 보니까 맛이 전복 내장 많이 들어갔네.
1: 맛있구나!
0: 입안에 팍팍 찬 그런 느낌인데? 그냥 궁궐에 있을 때는 내가 전복죽을 한 숟갈 이렇게 뜨면 김상궁이 이렇게 딱 천하 드시옵소서 하면서 얹어주고 그랬는데 에휴, 갑자기 내가 여기 끌려가지고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겠지? 자, 물에는요 맛있게 드시고 물에만 이렇게 먹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으시죠. 여기 오시면 소면을 줍니다. 소면. 소면을 넣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마무리하는 거. 근데 여기는
1: 전복밥.
0: 요게 또 맛있거든. 응? 아, 얘를 넣어가지고, 아, 요렇게 해서 넣어서 밥은 면하고 좀 달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자자해 놓습니다. 이렇게. 뿌려도 주고. 밑에서 슥 스며들고 할 때 위에서든지 얹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2: 맛있겠구나!
0: 자, 이것도 숟가락에 국물이 좀, 육수가 살짝 좀 있어야 돼, 자작하게. 응? 요렇게 해서 넣은 거야. 아.
1: 좋다!
0: 밥알이 싹 퍼지면서. 맛있구나. 이게 또 아까 회랑 이렇게 해서 먹을 때랑 또 육수 맛이 또 틀리니까 야 이게 몇 번을 다른 맛을 느끼는 거야. 응? 어. 맛있구나. 늘 먹던 물회인데 그 맛을 다르구나.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1: 그렇지.
0: 야, 야,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4: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워낙 또 잘 좋아하는 메뉴라서. 근데 예, 예. 먹으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 예. 아까 사람으로 딱 먹었는데 예. 감칠맛이 확 나요.
4: 네.
0: 입을 감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4: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사골 육수가 이 육수 저희 물에 이제 저희가 재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0: 그러니까.
4: 그렇게 제조가 되다 보니까
0: 네.
4: 아무래도 예,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르게 감칠맛이나 아. 시원함까지도 조금 더 예, 더해질 수 있는 그런
0: 이게 산뜻하면서 깊은 맛도
4: 예,
0: 나는데
4: 맞습니다.
0: 감칠맛이 나면서 칼칼하니까
4: 예.
0: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어떤 아이들하고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예.
0: 전복하고도 어울리고 화해삼하고도 어울리고 아 그래 그런 어떤 육수를 살얼음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니까
4: 예.
0: 지금 제가 이 세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얘를 좀 비교적 긴 시간 먹었거든요.
4: 네 예, 아무래도
0: 그런데도 아직도 차가워요.
4: 네 예, 맞습니다.
0: 와
4: 그 이유는 바로 예. 여기 돈그릇입니다.
3: 어딨어?
4: 예, 이 돈그릇이 온도 어? 유지를 저희가 오랜 시간 고객님들이 이 시원함으로 드실 수 있게끔 그걸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0: 이 그릇이 동이군요.
4: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
0: 오, 저.
4: 네. 예, 동입니다, 이게 다. 예,
0: 예. 제공하는 식기에도 또 나름 예. 노하우가 이유가 있었네요, 스토리가.
4: 예, 맞습니다.
0: 아무튼, 수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4: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0: 뭐 더 먹으려면 더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4: 예,
0: 고맙습니다.
4: 예. 예.
1: 시원하게 차린 물회 한 사발. 이것이야말로 바다의 시원함 아니겠소? 한 숟갈 그득히 떠 입에 넣으면 속초 바다가 쏙 들어오네. 영양 가득, 청성 가득, 토실한 전복 가득한 전복죽 한 사발하고 있으면 속초 앞바다가 내 눈앞에, 내 입속에 가득하게 펼쳐지는구나. 속도 시원하고 입도 시원한 속초 식도락 여행 빨리 떠나시오. 다음 맛을 찾아 떠나보자.
5: 강남천 초당순두부 초당순두부
6: 아하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릉의 밥상이로구나. 초당순두부 맛있어. 이제 또 어디로 가볼 거나.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4: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잔상이 흥부집에 날라들어 집을 짓고 살고 있을 적에 하루는 구렁이 한 마리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제비 새끼들을 쏙 다 잡아먹고 한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 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봐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옷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기 황혼의 나이에 농부에 도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1: 제일 바쁜 날이 4월달.
2: 열심히 부지런히 다 해놔야 1년 쓰지.
3: 와. 갑자기 봐.
1: 빨리 와. 우리 아저씨는 설레발이.
3: 요란.
1: 아이고 죽겠어.
0: 농사에 열정적인 아내와 달리 남편의 관심사는 취미인 국화 문제뿐인데요.
4: 진짜 재밌어요. 너무 모던한 걸 또 하잖아. 우리가.
1: 없어요. 빨리 우체국들이 점심시간이고 나는 학교 가야 하고. 세포 안 붙였어요?
5: 네.
1: 예, 감사합니다. 바쁜 게 그냥 갈게요.
0: 늦게 시작한 농사일이지만 제대로 해보고 싶어 대학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6: 아, 고방비 탔다. 혹시 설라면 너무 고맙고.
7: 얘가 뭐예요? 돼지?
8: 실험실.
1: 색깔 예쁘죠? 그게 이빵 맛있다고 해야 하는데.
2: 세련이 해야지 뭐 어쩌겠어. 좀 따듬어. 풀도 골라내고.
8: 아유, 허리 아프지.
2: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아프지. 한 달만 하면 돼야.
4: 모델 가스당해.
0: 농사일에 진심인 아내와 덩달아 바빠진 남편. 이들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예부터 너른 평야와 비옥한 토지 덕분에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대로 발달한 김제. 이 풍요로운 자연.

0: 자연이 좋아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귀농 8년 차인 부부인데요.
1: 숙철편, 가래떡, 밥알찰떡 오늘 그렇게 세 가지요.
2: 근데 오늘 아침에 왜 하는데?
1: 우리 아저씨 보조.
3: 잘 도와주세요.
1: 가끔 잘 도와줘요.
2: 소금을 바로
1: 이렇게 겨울 10점 돼요.
2: 몇 그램을 넣어요?
1: 뭐, 156.
2: 156.
0: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요?
2: 156을 넣으라는데 1.5리터? 응?
0: 보다 못해 결국 명숙 씨가 나섰습니다.
1: 0점도 안 맞춰놓고.
0: 소금용 저울은 큰 저울 위에 올려둔 작은 건데요. 그걸 깜빡하고는 큰 저울로 무게를 확인하니 이상했던 겁니다.
2: 위에 치를 몰랐죠?
1: 똑같아요. 가르쳐줘도 맨날 버벙거리고.
0: 티격태격하면서 함께 떡을 만든 지도 벌써 3년.
1: 손자국 나니까. 손자국 안 나게 하라고. 손자국 안 나게.
2: 손자국. 진짜 맛있어.
1: 단맛나?
2: 안 없어?
1: 단맛아. 아, 식당이 좋다.
0: 한창 쑥철인 요즘은 거의 매일 쑥떡을 만드는데요. 맛있는 떡을 만들려고 직접 쑥농사까지 짓고 있는 명숙 씨. 유기농 쑥에 들어간 떡은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1: 색깔 예쁘죠?
2: 색깔 예쁘게 잘 나왔죠. 다 털어 나오네.
1: 이게 밥알찰떡.
0: 보통 떡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드는데요. 일찌감치 떡을 가지러 오겠다는 단골 때문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르는 겁니다.
1: 이제 떡 하는디?
4: 이제요?
1: 이제 하였어.
4: 막 밖으로 한 거예요.
1: 근데 이거 포장해야지.
4: 이렇게요?
1: 아니요, 그건 절편이라. 그렇게 없고 야는 야는 굳어야 해. 이렇게 생겨서 떡 포장 못해요. 이게 해수기라 색깔이 고차. 포장 않고 내부로 싸드릴게요. 이게 참.

0: 이야기 그렇게 못 자를 거야.
1: 못 자라요?
2: 단골 손님도 뭐라도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3: 저희 막 쫓아가서 그러네.
0: 쫓아가서 그러네. 그냥 이제 놔두셔. 쟤는 어때 그냥.
3: 아, 힘드네요.
0: 네?
3: 힘들어요.
0: 아니야 뭐 나 하면 더 근다나.
2: 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속력을 내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명숙 씨의 남편이 보이질 않네요.
0: 와서 기다리시냐 고생하셨네.
3: 예. 잘 먹으세요.
0: 예. 안녕히 가세요.
3: 수고하세요.
0: 예, 가세요.
2: 명숙 씨의 남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4: 그냥 때문에 저거로 혼나게 하고 온다. 알랐느니 지금 37마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8마리가 장따. 그 다음에 전부 토종따. 특히는 취미로 한 마리씩 키우려고 한 것이 2마리를 갖다가 지금 30마리가 넘어요. 그냥 금방 불어나는구만.

0: 닭장과 토끼장은 명숙 씨 남편 병선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사라졌다 하면 이곳에 와 있다네요.
1: 이쁘죠? 뭐 냠냠냠냠냠냠냠. 반려동물이지. 반려동물인데 우리 집에다 놓고 키울 순 없잖아요. 토끼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풀떼도 다 먹이고 사료 사다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2: 숯고래 하나 갖고 가서 지켜야지.
0: 숙밭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거리로 가까운데요. 떡을 만드는 것 외에 쑥 재배와 벼농사를 하고 있는 명숙 씨네 부부. 일만 하는 귀농 생활은 피하고 싶어 농사 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닭과 토끼를 키우는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자투리 땅에 쑥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1: 눈이 닭을 내놓으면 닭이 봐봐요. 가상을 싹 뜯어먹잖아. 먹고 잡혀서 머리 내놓고.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2: 그냥 싹싹 비는데 다듬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열심히 부지런히 해갖고 이달 한 달 이거 다 해놔야 1년 쓰지. 부지런히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따듬어. 이렇게 하면서 풀도 골라내고 쉽게 쉽게 비면 그만큼 따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여기서 하면 눈이 밝아서 좋은데 집에 가서는 돋보기 쓰고 해야 돼.
1: 이게 무방한 것이오. 딱 최종 것이오.
0: 사실 귀농보다는 유유자적한 삶을 꾸리는 귀촌을 원했던 남편.
1: 나는 허리 아프지. 허리가 안 되면.
2: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아프지.
1: 허리 없는 사람 있잖아.
2: 허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1: 있잖아. 이명숙이.
2: 이명숙이가 왜 허리가 없어.
1: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2: 가스. 한 달만 하면 돼야.
1: 오늘 가스 당기.
0: 늘 투덜거리긴 해도 명숙 씨 말이라면 들어주는 남편. 그렇게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한 지도 벌써 8년이 되어갑니다. 오전 내에 수확한 쑥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병선 씨.
1: 좀 많이 뜯었거든. 할로야 도와주는 거지.
0: 수확한 쑥의 1차 손질은 이웃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색이는 뭐야?
1: 깨끗이 아니야. 이건 내 버릴 때.
2: 알았어.
1: 예쁘셔?
2: 여기는 뭐 육포?
1: 아니 수고하셔.
2: 뭘 육포하고 앉아 서는디? 그러냐?
0: 도와주는 이웃들 덕분에 농사일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그 시각 명숙 씨는 쑥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짬이 날 때마다 미리 해둬야 일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2: 나를 또 바꿀게.
3: 어? 아이고, 발랐네. 무슨 왜 그런 거예요?
2: 하우스 때 갯냉기에 펴서 쓰려다가 새 거는 돈이 없으니까 비싸서 못 사고.
0: 귀농 첫 해에 벌어진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2: 근데 나는 농사가 좋기는 좋더라고. 근데 되게 힘들었고. 내가 대장이. 애초에 내가 대장팔자인가?
0: 익산에서 남편과 함께 27년간 가구점을 운영했던 명숙 씨. 평범한 일상을 살던 어느 날 남편이 클라이밍을 하던 도중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혼자서 가게 운영도 어려운 상황. 고민 끝에 남편의 고향이자 처음 살림을 꾸렸던 김제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자 싶었는데요. 텃밭을 가꾸고 작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농사에 관심이 생긴 명숙 씨. 특히 농산물 가공에 주목하면서 떡을 만들게 됐고

0: 좋은 떡을 위해서 직접 쑥농사까지 짓는 열혈 농부입니다. 쑥이 나는 철에는 일이 평소보다 배는 많은데요.
1: 아이고, 누인네 다듬어 준 거 생각해서 아까서 얼리지 않게 잘 해야지.
0: 수확하는 것보다는 뒷손질에 품이 더 많이 듭니다.
1: 이거 식도 하는 것은 안 도와줘. 죽으려고 앉아서 죽어도 못 얻네.
0: 힘쓰는 일만 하고는 일터를 떠나버린 남편. 뭘 하시는 걸까요?
2: 나중에 바람 볼 게임이 걷기는 바람 보면 다 연기하네. 그래요. 이제 요거서 이 작은 것은 내가 놀다 왔거든. 연기하네.
1: 아이고, 딱 여덟 번만 씻고 이제 삶아서 해야지.
3: 쑥 손질할 때는 더 늦을 때도 많아요. 밤에도 손 다듬고 해야 하니까.
0: 떡 재료로 쑥을 쓰려면 흙이나 불순물이 없도록 여러 번 씻고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데치듯이 삶아둬야 합니다. 손질부터 삶기까지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요.
3: 나는 5kg씩 냉동 보관했다가 사겨졌어요. 쑥 안 나올 때는 손님들이 떡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없으면. 그러니까 사계절로 쓰기 위해서 냉동실에 꼭씩 비치해 두는 거죠. 바빠요. 그래서 제일 바쁜 날이 4월달.
0: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부산한 명숙 씨, 어디에 가는 걸까요?
1: 다 안 다듬었구만. 말리고 있구만.
4: 어?
1: 정신 없지? 왜?
4: 아이고,
1: 정신 없어.
4: 어디 가고 정신이 없어?
1: 아주 지금 떡에서 택배 보내고 또 학교 가요.
4: 많이 벌어.
1: 많이 벌어.
4: 돈 많이 벌어야 밥이나 싸고 먹지.
1: 그치? 벌이야. 아이고, 태순이 엄마 안 믿고 없었으면 어쩔랑가 모르겠어.
4: 어쩔랑에 쉬는 사람 다 있어.
1: 응?
4: 어? 그런 사람 다 있어.
1: 아이고, 태순이 엄마처럼 나 편하게 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
4: 내가 오래 살라고 해, 나를.
1: 그럼 오래 살아야지 뭐. 빨리 죽을라가?
4: 이제 어떻게 하냐?
1: 오래 살아야지.
4: 댕댕 치워갖고 가. 이제 털어서 줄게.
1: 에, 아이고, 애쓰시네요.
4: 떡 먹어봐. 얼른 가.
1: 어제 그 먹었던 거고 저 떡 먹고 또 틀린 게.
4: 가, 먹을 것만 자주 갖고 와.
1: 어? 알았어. 야, 내가 돈벌이야. 밥 한 끼라도 사주지.
4: 돈벌이야 밥이라도 먹으러 가.
1: 어, 밥 한 끼라도 사주지. 아이고. 나 갈게요. 예.
0: 결혼 초에 살던 마을로 귀농한 덕분에 이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수월합니다.
1: 바빠, 바빠.
0: 주문 들어온 떡은 소포장까지 해서 택배로 보내는데요.
1: 빨리 갔다 와.
5: 왜 이렇게 바쁘셔요?
1: 바쁘세요? 빨리 우체국들이 점심시간 있고 나는 학교 가야 하고.
0: 일주일에 세 번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명숙 씨. 농사일은 물론 가공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어 5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더욱 바쁩니다. 다행히 점심시간 전에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6: 전화번호 010.
1: 잠깐만요. 간 적이 있어요. 여수.
0: 워낙 자주 이용하다 보니 서로를 잘 아는 사이. 급할 때는 도와주기도 합니다.
1: 테프 안 붙였어요?
6: 예, 처리요.
1: 예, 감사합니다. 바쁘게 그냥 갈게요.
0: 드디어 모든 일 완료. 학교로 서둘러 출발하는데

0: 돼요.
1: 신나요, 진짜. 학교를 갔다 오는 게 그게 나의 닭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은? 일하다 나의 숨통? 숨을 쉴 수 있는 곳?
0: 명숙 씨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입니다. 이곳의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벌써 5년째 듣고 있는데요. 올해는 발효 가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늦깎이 학생이 된 명숙 씨. 농사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열혈 학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잘 먹을게요. 어?
1: 저 받았어요.
4: 오늘 우리 가공 과정 현장 연합 첫 회인데 가공 시설이나 그 현황을 좀 공부하고 일정 잘 맞춰서 오기를 기대합니다.
1: 네. 네.
5: 입맛이 살짝 당겨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1: 내가 농사진 거. 내가 원래 맛있게 하잖아.
0: 수업은 강의와 실습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숙 씨가 관심 있는 가공 시설에 견학을 가는 날입니다.

0: 찾아간 곳은 대학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완주군에서 농민들을 위해 만든 식품 가공 시설입니다. 가공식품 제조와 관련한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스테인리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스테인리스는 오염이 안 돼요. 냄새가 안 되기 때문에 신라면 먹고 그 다음날 짜파게티 먹는다 해서 짜파게티 신라면 내가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공식품 시자리가 스테인리스가 이유가 그거예요.
2: 아, 무방비 쳤다. 조금씩 설라면 너무 고맙고.
3: 이 안에 얘가 뭐예요? 돼지?
1: 식용 실리콘.
0: 가공식품 제조에 필요한 도구들도 대여 가능한데요. 직접 사용해보고 조작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3: 디자인도
1: 저희가 도와주죠. 디자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법적 표기사항이에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그 다음에 소비자 뭐 1577 뭐 이러고 이거는 소비자는 고객에 대응해서 방을 짓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이냐 아니냐, 표기 용기가 뭐가 어떤 유형이라고 알려야 돼. 법적으로 기본 정보가 표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0: 평소 식품 가공에 관심이 컸던 명숙 씨. 가공시설과 제품에 꼭 있어야 하는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가세요.
2: 예.
1: 김주 화이팅.
2: 들어가세요.
1: 예.

0: 잡느냐 만다가 일어나보시오.
1: 쪽으로 오세요, 쪽으로.
2: 에이, 그냥 그쪽 해야 돼. 앉아.
1: 이놈은 둘이들이야. 이놈은 또 하나 있어.
2: 또 하나 있어?
3: 안녕하세요. 시내지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꼭 가라고 막 누가 할 거야.
5: 현장 학습의 마지막 코스는 명숙 씨네 집입니다. 돌아가며 모임을 하는데 이번이 명숙 씨 차례. 동기들과 함께 두부 만드는 걸 해볼 참입니다.
6: 보는 걸로 힐링되네.
2: 나 두 개 되고 그래, 두 개.
6: 맛있어.
7: 아니야, 잠깐만요.
8: 야, 이거 알잖아.
7: 물. 아니, 해보고 느껴요, 저서보고.
5: 현장 학습의 연장선상이자 동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6: 아니, 저 명숙이 언니 보고 하려고 그래, 명숙이 언니 보고.
8: 언니!
7: 얘가 너무 넘치면 얘가 끓으면서 다 넓어요. 다 넘는데
6: 옆에다가 찬물 떠다 놓고.
7: 아니, 찬물이 아니고 갖고 있어보세요. 간수 아니고.
6: 오, 재밌어.
2: 간수 넣으려고?
7: 아니요, 이따 기름 넣을 거예요.
2: 아니, 얘가 너무...

0: 그러니까
1: 물 살짝
0: 아니야 물 넣는 게 아니고 기름 넣어요.
1: 기름을 넣어?
0: 기름.
2: 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0: 밑에를 확
1: 또 자세 나와요?
3: 자세 나와요?
1: 아닌가?
0: 물은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4: 이왕 모이는 거 뭐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어 옛날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5: 빨리 와줘.
6: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

0: 아니,
1: 야간문 먹은 효과가 있네. 아니, 안 빠져. 안 빠져. 알았어. 다 알아서 해.
2: 아니, 형부 오늘 개 땄다.
3: 더 보여?
4: 아니야.
1: 순식간에 올라오네.
5: 자, 준비요, 준비.
6: 준비해버려? 네, 잠깐 뜰게요. 거기 놔두세요.
7: 콩국이 완전히 끓어올랐으면 준비 완료. 이제 비지와 국물을 분리하면 되는데요. 촘촘한 망에 콩국을 담은 다음 물만 잘 걸러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여럿이 함께하니 이것 또한 즐거운 놀이인 것 같네요.
2: 어, 거기 있어요?
8: 같은데 이게.
6: 네, 이게 맑아져요. 단백질만 딱 원고가 되는 거예요.
7: 콩국이 몽글몽글 응어리가 지면 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수분이 빠지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들기름이 들어가 더욱 고소한 명숙씨표 손두부. 와, 그 맛이 궁금합니다.
1: 아, 따뜻해요.
2: 그죠? 네.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9: 맛있어요. 맛있어요.
10: 제가 포장자 녹차 먹인 삼겹살 굽힙니다.
1: 동네 개도 지금 난리
7: 났어요. 잔치에 빠지지 않는 홍어와 삼겹살까지.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11: 물개 물개.
12: 어디가 제일 이뻐?
13: 이거 안 닦여진 거.
14: 그만 씹어.
6: 우리 신랑 같다 이거 아주 젊어. 내가 챙겨줘야지.
13: 겁나게 맛있어요.
6: 겁나게 맛있어요.
14: 고기하고 싸먹자.
10: 야. 다음 달에도 우리 이런 자리 마련 거 멋지게 1년 동안 다닙시다. 화이팅!
6: 화이팅!
7: 공부하며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는 지금의 생활. 귀농으로 얻은 큰 즐거움입니다. 대학 동기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피곤할 텐데도 책상 앞에 앉은 명숙 씨. 지난 5년 가공부터 특용 작물과 채소까지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데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는 명숙 씨. 황혼의 나이에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6: 오염물질에 내가 학창 시절 때 지금처럼 학교 가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했다면 석박사 다 땄을 거예요. 가끔 그 생각은 해. 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 왜 이 열정이 그때는 없었는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철물로고 부모 밑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부모가 해줄 줄 알았는가 했죠.
7: 어릴 적에는 몰랐던 공부의 기쁨을 귀농으로 만끽하는 중입니다. 농부에게 제일 바쁜 계절인 봄. 명숙 씨도 쑥 재배는 끝났지만 벼농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6: 수확을 한 거다 가니까 이렇게 비가 왔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렇게 길어서 기계로 노타리도 못 치고 작물도 하기 힘들고
15: 그냥 놔둬. 안 말랐는데 이제.
6: 아이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야지.
15: 하는 데까지 뭐 다 뒤돌아니 이제 안 말라.
6: 가을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15: 콩 이름 해왔어.
16: 오늘부터 누가 하자고 했어?
15: 콩을?
16: 내가 하자고 했습니다.
6: 아이고.
16: 콩을 좀 더 먹는데야.
6: 더 먹는다 해서 돈 좀 더 벌으려고 몸이 그만큼 저기 힘들고 더 부지런해야 하는데 게으른 농부가 뭐 더 먹기를 바래. 이 논이 들판하고 틀려서 물이 많이 고이는 논이라 이렇게 웅덩이 파놓고 이렇게 물 받아서 물을 빼내서 하냐. 뭐 다 품어야지.
15: 물 올릴게.
16: 그리고 틀고 잡고 이제 나갔나?
6: 저기 못한 물은 어디로 품어내?
16: 저쪽으로.
6: 아, 왜 가는?

0: 아이고, 이런 거 쪄서 안 나가봐. 공장을 해서 망을 내가 딱 때려놨는데.
1: 저리 가봐. 나가?
2: 나가.
3: 올해부터는 여기에 벼 대신에 콩을 심으려고 물을 빼는 건데요. 그걸로 떡 만드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침 일찍 논정리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군산. 오일장이 큰 규모로 서는 대야시장입니다.
4: 주룩도 나왔다.
3: 다양한 봄나물부터 싱싱한 생선과 약초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데요. 하지만 명숙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떡입니다.
0: 이게 지금 콩떡이 6개 5천 원이네.
4: 하나 사봐.
5: 계속 한 편. 여기서 이제
1: 쑥으로 못 들었어요.
5: 팥들죠, 팥.
3: 쑥으로 만든 떡을 집어주는데요. 시장에 와서도 명숙 씨 눈엔 떡만 보이는가 보네요.
4: 잘했다.
1: 하세요.
4: 쑥개떡. 여기 떡집이잖아. 여기서 하신 거예요?
1: 여기서 여기다 내는 거예요.
4: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6개 5천 원씩 푼. 여기는 쑥을 어디서 쓰셔요?
1: 농사하셔요?
4: 네.
1: 개떡 닦아, 이거 닦아.
4: 개떡?
1: 하나 위에 주셨는데요.
3: 사실 오늘 장에는 시장 조사차 나온 건데요.
4: 예. 많이 파세요. 네.
1: 쑥 농사 안 지면 쑥떡을 못 온다고. 쑥이 비싸니까.
4: 비싼 거까지.
3: 떡을 다 본 뒤에 반찬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4: 여기도 나왔다.
6: 네, 명이.
4: 일주일에 얼마예요?
7: 28,000원 주세요. 개시하게.
8: 나같이 할 줄 알면 간장물만 끓여 부어 놓으시면 돼요. 이 강원도 게 제일 좋아요. 흥청가잖아요. 하나 개시하셔. 이거 3만원씩 받아야 돼. 28,000원 주시라고.
4: 장사 잘하시네.
9: 자, 양파 어디냐?
10: 양파. 겨울 잘 드릴게요.
4: 양파.
10: 건강하세요.
4: 예.
10: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1: 수고하세요.
10: 네, 맛보고 가세요.
4: 이거 맛보고 가래.
10: 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뭐 터지?
1: 오, 맞습니다.
2: 우리 선주들 좋아할 거 아니야.
3: 떡 때문이기는 하지만 올장에 한 번씩 들르는 것이 부부의 유일한 나들입니다.
4: 9개.
5: 9개면 그건
4: 한번 먹어봐. 다 5,000원씩.
5: 400원, 500원 되잖아.
4: 얘는 2개 1,000원. 얘는 하나 1,000원. 얘도 하나 1,000원. 그 꼴이야. 쑥 색깔은 많이 넣었어, 지금. 모양도.
5: 깨끗한데, 깨끗해.
3: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4: 근데 새파랗고 좋은데?
5: 좋긴 하네요, 색깔은.
4: 색깔은 좋은데 쑥향이 그렇게 안 나. 야, 쑥 냄새 나.
5: 겁나 크다.
4: 손으로 그냥 만드는 거고. 우리 거 두 배는.
3: 새로 만드는 쑥개떡에 대해 시장 조사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4: 한 개씩을 더 준 거야. 그리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개별 포장하는 거 단가가 틀리니까 두 개 천 원씩이면 개떡은 내가 너무 힘들어. 두 개 천 원씩 팔기는.
5: 그럼.
4: 근데 개떡은 지금 한 번 더 생각해봐야 개떡을 어떻게 아빠가 만들어야 쉽게 만드나. 그러니까 쑥할 때 손 좀 봐줘.
5: 내가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다듬던 거다요.
4: 아이고 다듬는 게 일이야.
5: 앉아서 다듬기가 그게 참 우리는 힘들어. 파이팅 한 거야? 됐어요.

0: 꼬냐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1: 그날 오후 명숙 씨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이웃에 사는 농부들입니다.
0: 아니, 저 위에서 키친타월 좀 이걸로 해서 내려서. 자 위에 있는 거.
2: 이거요?
0: 아 편하다. 그 정숙 씨랑 온 게.
2: 그러니까.
3: 아 하나 바꿔래요?
0: 어. 정숙 씨랑 장영희 쌤이랑 오니까 편해. 갑시다 대로.
2: 누구 차 타고 그래?
0: 그냥 걸어가게.
3: 아 걸어가게.
4: 용병 배우잖아요. 네. 10일 날 가면 그거 심을 거예요.
0: 강낭콩?
4: 네 강낭콩 뭘 전부 다 심는데 그날.
0: 옥수수는?
4: 옥수수도 할 거예요 아마.
0: 나 옥수수에 종자 있는데.
4: 저요 저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저 집에 가서 또 심을 거니까.
1: 요 며칠 날씨가 따뜻해 쑥이 부쩍 자란 상황. 빨리 수확해야 해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4: 다시 다 왔네.
0: 내가 이러고 있으면 다 와?
4: 먹이 먹고. 아 이게 먹여주는 사람 알아보는 거. 따라다닌데. 와이프 없을 때 해먹을 수 있는 정도. 음식을 몇 가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0: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4: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라면만 끓여 먹어요.
5: 라면 끓일 줄 알면 됐어. 거기다 떡도 넣어서 해먹고 거기다 누룽지도 넣어서 해먹고 밥도 넣어서 해먹으면 돼.
4: 아, 그래. 요즘에는 밥만 주는 것도 고마워. 아침에도 그래. 밥만 주는 것도 고맙대.
1: 일하는데 노동료가 빠지지 않듯이 여자 셋이 모이니 남편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명숙 씨 남편은 또 어디에 간 걸까요?
6: 빨리 와 빨리 와.
5: 갑자기 봐.
0: 우리 아저씨는 설레발이.
5: 요란 요란.
0: 아이고 죽겠어.
1: 닭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편. 정말 이 부부의 귀농살이는 동상이몽이네요.
0: 내가 다 못 살아. 내가 분명히 이거 차를 싣고 가라고 했잖아요. 왜 이 니아카 누가 니아카 갖다 놓으라고 했나 갖다 놓고 그렇게 가냐고. 아유 폭포개 폭포개. 아 숙이 안 좋다. 흔들 나갔다 하던 이 향 맡으면 기분이 확 풀려. 그런 게 이러고 사나 봐. 이거 누가 니아카지라.
1: 이유야 어찌됐건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어준 덕분에 쑥을 옮기는 데는 도움이 됐네요. 아이고 명숙 씨 남편은 벌써 내려와 있었네요. 일을 돕지 않은 것이 미안한 건지 아니면 민망했는지 커피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 이용을 하셔서 젊어지셨구만.
4: 염색 따시고.
0: 염색은 안 했어?
4: 눈썹.
7: 염색은 안 했고?
4: 아 눈썹 하시고.
7: 눈썹만. 그래야 미용사가 눈썹 했는데 이쁘다고 안 튼가? 자꾸 물어보네.
2: 아니, 이뻐요. 아니 아이고.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4: 맞아요.
2: 훨씬 이미지가.
0: 아니. 뭐더고는 노션도 안 바르는 사람이거든 얼굴에.
7: 10만 원에 했어. 다른 사람 15만 원인데.
2: 잘하셨네.
0: 먹읍시다.
7: 새콤달콤.
0: 여기 찌개는 없어. 그냥 손으로 먹어야 돼.
4: 이게 지금 메주콩이거든.
0: 근데 색깔이 안 빨갛고 하얗잖아. 그래서 틀려.
5: 어떨까요?
0: 이 메주콩을 쪄. 그냥 안 볶고 쪄서 말려서 다시 볶아. 그러면 사람 속도 편하고.
4: 그래요? 쪄서? 네. 삶는 게 아니고 찌는 거예요? 네.
0: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빨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뭉그러지게 삶을 필요가 없는 거야.
4: 살짝
0: 그러니까 내가
4: 말려서 다시 빵는 거?
0: 다시 볶아서 빵구는 거야.
2: 그러면 지금 자색 고구마를 넣으신 거예요?
0: 자색 고구마로. 어때? 먹어보니까?
4: 조금 맛이 틀리네. 그냥 시켜먹다 보던
0: 고구마를 삶아갖고
4: 엿기는 물에
0: 엿기는 걸른 물에 다시 다 섞어. 섞고 밥 해갖고 그것하고 섞어서 저기 발효를 시켜.
4: 그러면 얘가 조금 좀 홍탁하겠네.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일반 시켜보다는
0: 그러겠죠.
1: 농작물 가공에 진심인 농부들이 한창 토론을 벌이는 사이 명숙 씨 남편은 또 사라졌네요. 듣만 나면 사라지는 남편 병선 씨의 요즘 최고의 즐거움은 국화 문제. 1년에 한 번 10월에 열리는 축제에 출품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습니다.
7: 형님은 형 특별반으로 해갖고 지금 내려고 하는 거잖아. 형님은 이제 모양목으로 해갖고 거시기를 오고 나무 버드나무 형도 오고 어느 정도 키워갖고 이놈 자체를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샤크니 이게 다섯 개 올린 게 오간작이야. 색깔별로 다 틀려요. 색깔별로, 꽃 색깔별로.
1: 이렇게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재입니다. 병선 씨가 귀농 후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8: 뭐 그렇게 끊어? 그냥 형님만 따 그래요. 형님만 따.
7: 못 끊어야지.
8: 에이 이렇게 물러와.
7: 됐어. 1번, 2번, 3번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이 잔가지도 또 다 만들어야 해.
9: 이거 만지고 있으면
7: 시간 잘 가.
9: 시간 잘 가고 소유 있고 참 좋아. 잡념 높이고 딱 그냥 아주.
1: 언젠가는 분재용 국화꽃을 전문으로 키우는 농부가 되는 것, 병선 씨의 꿈입니다. 다음 날.
0: 하든 못할 만큼 떡이라도 해서 보내줘야지. 그래도 형제 가는 게 해줘야지. 떡집 하면서 언니 생일날 떡도 안 해서 보내면 좀 그렇지 않아? 난 딱 한 가운데 다섯 채. 밑으로 남동생 셋, 여동생 하나. 위로 언니 셋, 오빠 하나. 구남매 지금 다 살아있어. 아무도 먼저 간 사람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행복한 집이지.
1: 떡을 만드는 일을 한 후 형제들 생일이면 떡을 선물한다는 명숙 씨. 언니를 위해서는 깨떡을 만드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쌀과 깨로 만든 진심이 담긴 깨떡입니다.
0: 나는 떡이 두꺼우면 맛이 없어서 맛있겠지.
1: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깨떡은 두께가 생명. 쌀가루를 얇게 펴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요. 언니를 위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드립니다.
0: 조금 빨리 하려고 조금 많이 두껍게 하면 떡도 안 익고 시간과 정성. 이렇게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떡은 아주 고급 떡.
1: 이제 잘 쪄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언니를 위한 명숙 씨표 깨떡이 완성됐습니다. 잘 됐을지 궁금한데요. 썰어보려면 어느 정도 김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0: 어떻게 하면 맛있고. 이 떡을 손님이 먹었을 때 또 이번에는 손님이 떡 맛있다고 또 하려나? 고객이 만족해야겠는데 떡 맛있다고 해야 하는데 한식 그 생각. 잘 익었고.
1: 적당한 크기로 썬 떡은 기계로 하나하나 포장해 주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가 봅니다.
0: 에이, 잘못 들어갔다. 첫 번부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걸려버리면 힘들어.
1: 중간에 비닐이 걸린 상황. 당황 한번 하지 않고 익숙한 듯 혼자서 해결해냅니다.
0: 내가 혼자 쓰니까 다 알아야지. 잘 못 만지면 이걸 못하지. 맨날 남편한테 해달라고나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돼. 원래 이 고물이 있는 건 센터가 조금 안 맞아도 안 좋거든.
1: 떡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해내는 만능 농부입니다.

0: 내가 주소 나 달걀 프라이 해줄게. 저 다 쫓아온다. 먹이 줄 줄 알고.
1: 쌀이 뭔데?
0: 쌀. 쌀. 고고고고고고.
2: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아마 이리 와, 이리 와.
3: 오늘은 4년 전 귀농한 큰딸네 가족이 명숙 씨네 집을 찾았습니다.
1: 달걀도 많았던데.
0: 아, 근데 그들가 달걀 주소 여기다 담은 거 와.
2: 여기다 담아.
1: 얘는 진짜 크네.
2: 응. 그 쌍알.
0: 많아? 달걀?
1: 똥 묻었네.
2: 아마 깔먹었어. 살짝만.
1: 똥 묻었네.
2: 어, 살짝 묻었네.
0: 그렇게 이러고 깨지잖아.
2: 편진기.
0: 자, 가자.
3: 손자가 오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코스가 닭과 토끼장인데요.
0: 얘들아, 토끼 새끼 바글바글하다.
2: 가자, 와, 도망가게 해. 그냥 좋아. 오지, 잘 먹지?
1: 이거 1일이면 다 먹어요?
2: 이따 오후에 오면 다 먹어.
3: 닭과 토끼를 좋아하는 손자. 때문에 병선 씨가 더욱 신경을 쓰는 겁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이게 토끼라고?
2: 어, 토끼지, 그거. 이게 토끼 새끼야. 네, 네, 한번 잡아봐. 잡아, 잡아. 잘 잡아. 떨어뜨리면 안 돼.
1: 이게 눈 감고 있는데 왜?
2: 그러지, 아직 눈 안 떴어. 야, 15일 돼야 눈 떠.
1: 아니, 15일도 안 됐어요?
2: 오, 이게 열흘도 안 됐어, 열흘. 새끼 난지. 가자. 애미한테 가자. 이리 줘. 이제 이리 줘.
1: 옳지.
0: 아니, 우리가 먹으려고. 우리가 먹으려고 할머니가 캐왔어.
3: 한바탕 농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명숙 씨는 서둘러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2: 아, 가져온 게.
4: 아, 저 방법은 몰라요, 저도. 그냥
2: 콩 심는
4: 저도 2년밖에 안 됐어.
2: 방법이 잘 좋은 것은 눈두덩 꼬랑지로 뭐
4: 물 빠지게 해줘야 돼요. 교육도 받으셨구만.
2: 한번 받으셨죠.
4: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 관리기로 한번 더 가더라고요.
2: 그럼 그거만.
4: 네, 그쪽만.
1: 유준아, 이거 구울래? 제일 큰 거, 쌍란.
5: 제일 큰 거?
1: 이거.
0: 우리 혜진이는 계란 후라이만 먹으면 끝이야?
1: 내가 아까 주워온 달걀.
0: 큰 거 쌍란.
1: 먹고 싶다.
6: 예진이는 소고기보다 계란 후라이를 더 좋아하지?
1: 네.
6: 소고기는 남겨도 계란 후라이는 안 남겨.
3: 봄나물부터 손자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에 직화 불고기까지 그야말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0: 먹어, 먹어, 우리 예진이 먹어.
1: 맛있게 식사하세요.
2: 너도 맛있게
4: 잘 먹겠습니다.
0: 자, 여기다.
1: 반숙이를 씻고 그 다음은 그냥 반숙이죠.
2: 천천히 먹으시오. 아, 눈 앞에서 먹어라.
3: 이야, 정말 맛있게 잘 먹네요.
2: 그 계란을 좋아해. 네. 할아버지가 닭튀기 잘했네.
0: 이렇게 맛있어?
1: 계란으로는
0: 토시타이보다 맛있어?
4: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네요. 김치도 맛있고.
0: 많이 먹어.
1: 밥 더 먹을 거야?
4: 없어?
1: 밥 조금 남았는데.
4: 괜찮아, 조금 더 먹을 거야.
2: 더 먹어. 나는 잘 안 들어가네. 할게.
3: 솜씨 좋은 명숙 씨 밥상 앞에서는 밥 두 공기는 뚝딱이라는데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 끼 식사. 귀농으로 얻은 큰 행복입니다.
0: 장갑 여기 있어. 여기 기름도 이렇게 바르고 40g씩 했더니 좀 커. 30g.
1: 한 그램인데.
0: 30g.
2: 어, 많다.
0: 오, 오, 오, 맞췄어. 오, 오, 30g. 어이구, 잘하네 우리 혜진이. 응? 할머니가 왜 떡 만드는 줄 알아?
1: 왜요?
0: 엄마랑 키울 때는 할머니가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엄마랑 삼촌은 할머니가 뭘 제대로 못 해줬어. 그래서 우리 예준이랑 도경이랑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할머니가 떡 배웠던 거야.
3: 마음속에 담아두

0: 있던 꿈들을 농부로 살면서 하나 둘 도전하고 있는 명숙 씨. 떡 만드는 일도 공부도 이제 시작일 뿐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1: 맛이 어때?
2: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아? 됐다 됐다. 그렇게 놓고 살지 마.
3: 엄마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4: 맛있게 떡입니다. 자,
5: 이리 와야지.
6: 이미 먹고 있네.
7: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드는 것보다 예준이가 만드는 게 더 맛있지?
8: 아니요. 할머니 손맛이 더 맛있어.
7: 그 할머니 손맛이 더 맛있어?
0: 맛있는 떡을 만들고 싶어 농사를 짓는다는 농부 명숙 씨.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행복을 귀농으로 찾았다는데요. 그 행복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랄게요.
7: 여보세요? 맛있지? 비싼 떡인 게.
9: 아이고, 나 뭐 버터가 왜 이렇게 먹는가. 아이고, 많이들
7: 컸더라. 아, 형제까지 잘 만나서 먹고 했으면 재밌었으면 됐지 뭐.
9: 아, 됐었어.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갔나.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담으면 된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50년대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한번 봤어? 전부 다 문옥경 얘기뿐이야. 뭐 영화 찍을 거라던데?
1: 그럼 이제 우리 구국단은 어떡해? 망하는 거야?
2: 야! 망하긴 뭘 망해!
0: 솔직히 맞잖아. 이제 니마이가 없는데 공연을 어떡해.
3: 자, 단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조금 늦게 들어오실 거다. 우선 우리끼리 시작하자. 뭐야? 분위기 왜 이래?
2: 우리 국극단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4: 단장님 돈 빌리러 가신 거 맞죠?
0: 그 옥경 선배는 이제 진짜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2: 야, 그건 진작 물 건너간 얘기고.
5: 그거 몇 번이나 물어봐.
6: 말을 쓰지 말도 못해요.
3: 조용!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국극단 생활 못 버티고 그만두는 애들은 늘 있었어. 또 신입 연구생들을 뽑을 거다.
5: 여기 신입 연구생 한 명 있는디?
0: 받아줄란가?
7: 야! 야!
8: 정말이다!
7: 야, 이기주배야! 걱정돼 죽는 줄 알았잖아!
9: 잘 지냈냐?
3: 잘 왔다. 다들 너 기다리고 있었어.
5: 선배님!
0: 그 중에서도 너 제일 눈 빠지게 기다린 건 초록이야.
5: 음에?
6: 참말이야?
7: 아니야! 나도 바빴어! 그리고 나 이제 연구생 아니고 정식 단원이거든.
5: 응?
10: 아 맞아. 어? 초록이도 그렇고 영서, 주란이 이 셋은 이제 연구생 아니다. 정식 단원 됐어.
5: 아따, 진짜야. 다들 잘했네. 아이고 나는 그 뭐야 그 입단 시험부터 다시 봤을 텐데. 뭐야 이제 초록이 보고 선배라고 해야 쓰겠네.

0: 괜찮아. 맘 먹어도 돼. 선배의 넓은 아량으로 봐줄게. 아 근데 너 목은? 이제 목은 다 괜찮아진 거야? 예전처럼 다시 소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올라온 거지?
1: 아... 그지 그런 게...
0: 야! 이제 막 올라온 애한테 뭘 그렇게 물어봐! 궁금한 거 있어도 좀 참아! 오늘아 피곤했지? 어서 가서 쉬렴.
2: 뭐야 이 간지러운 말투는.
3: 자 이제 그만 다들 자리에 앉아. 정년이는 단장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와.
4: 예,

정말 죄송합니다.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0: 네. 단장님. 저 지금 왔습니다. 엄니 허락받고 오니라고 쪼까 늦어 불었습니다.
1: 그래, 잘 왔다.
0: 그 입단시험 날짜 정해지면 언제든 보겠습니다.
1: 내 확인을 거치고 싶어서라면 입단시험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0: 아니요, 꼭 보고 싶습니다. 지 목이 지 마음대로 나아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저도 확인하고 싶어갖고요.
1: 전 그렇다면 좋아.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말해주마.
0: 예,

0: 영세야. 아이고, 옥경 선배가 안 보이네. 나 왔다고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는갑제?
1: 옥경 선배 국국단 나갔어.
0: 나갔다고야?
1: 응.
0: 그것이 뭔 소리대? 아니, 그 뭐 다른 국국단으로 갔다 그 말이야?
1: 아니, 아예 국극을 그만뒀어. 합동 공연 첫날 공연만 하고 그대로 잠적해버렸어. 그래서 합동 공연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요새 단장님이 그 뒷수습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
2: 옥경 선배!
0: 넌 혜랑 선배 조카 아니야? 애기야, 옥경 선배 안에 계시냐? 나가 조금 배였을 건데.
3: 왕자님은 떠났어. 그래서 공주님이 슬퍼해.
0: 어디로 떠났는지 들었냐? 혹시 거기 옥경이니? 옥경! 언제 들어가 있어.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옥경 선배 떠났다는 얘기 듣고 왔으라.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4: 나도 몰라. 안다고 해도 말해줄 생각 없고.
0: 알겠고 마이라.
4: 옥경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네가 메란에서 왕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0: 그렇잖아. 호랑이 없어진 굴에 뭐가 호랑이 행세한다고.
4: 근데 꿈깨, 넌 절대 문옥경이 될 수 없어. 목포 촌년이 시장 바닥에서 계속 소리나 팔 일이지 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0: 아, 내가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나는 옥경이가 널 편애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옥경이 너 목소리 잃자마자 흥미를 잃어버리더라. 넌 옥경이한테 딱 그만큼이었던 거야. 알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어째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내가 그때 왜 그 짝같은 사람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라고 껍딱만 남은 사람인데. 옥경 선배 떠났다는 얘기 듣고 많이 괴로웠어. 내가 꼭 불해졌단 생각이 들어갔고. 나는 옥경 선배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길라요. 결국에 나온 뒤 국극을 알려준 사람은 옥경 선배인게요. 그랑께 그 짝도 인자 놔줄 건 놔주쇼. 그러고 덕분고 있어봤자 한번 떠난 사람 안 돌아오요.

0: 아마 옥경 선배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을 거야.
1: 내가 목포서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야. 베란도, 옥경 선배도 다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참말로 어리석었지.
0: 대신 내가 여기 있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 절대 안 떠나. 그리고 이제 너도 돌아왔고. 지금부터 우리가 옥경 선배 자리를 대신하면 되는 거야.
1: 너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어가지도 이 모양인데 옥경 선배 빈자리까지 누가 들으면 가당차는 소리라 할 것이야.
0: 그렇게 떠돌라 그래. 내가 알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잊지 마. 넌 내가 인정한 유일한 경쟁 상대야. 아, 뭐 물론 정식 단원인 내가 연구생도 아닌 너랑 이런 얘기하는 건좀 빠른 감이 있기는 한데.
1: 아메. 아, 그러면 나는 아직 네 상대도 안 된다.
0: 당연하지.

0: 대본 읽어봤는데 좋았습니다. 다만 이왕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좀 더 웅장한 규모를 살릴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덕만이 입궁하는 장면도 전쟁터 장면도 좀 더 규모가 컸으면 좋겠고요. 대본 수정이 언제까지 가능하실지.
1: 아, 네, 그게 저...
0: 무슨 문제라도...
1: 사실은 영화 쪽에서 시나리오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요. 이제부턴 그쪽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럼 이 대본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1: 죄송합니다. 커피는 제가 내겠습니다.
0: 잠깐...

0: 나 이거 갖고 왔어. 문옥경, 돌아와라.
1: 돌아와라.
2: 나도 원래 있던 거.
0: 응. 그래. 시작, 시작.
3: 그래, 우리로 충분해.
2: 응. 옥경 언니가 중요하지.
3: 응. 내일은 더 많이 데리고 오자.
4: 자, 이건 너희가 오디션을 볼 새로운 작품이다. 제목은 신라의 여왕. 선덕 여왕에 관한 이야기야.
5: 선덕 여왕? 조선시대 사람인가?
6: 답답아. 방금 신라의 여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새로운 극 아니야?
5: 그러게. 처음 들어봐.
4: 그래. 이건 권영섭 선생님이 새로 쓰신 극이다. 아직 수정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 대본으로 여자 주인공인 선덕 여왕과 남자 주인공 김유신 역할의 오디션을 열 계획이다. 연구생들에게도 제한 두지 않을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오디션에 응시하면 된다. 윤정년, 물론 너는 입단 시험에 통과해야만 이 오디션을 볼 수 있다.
7: 예. 아야, 근데 이거 규모가 상당히 큰 극인 것 같은데 우리 사정 안 좋다면서 이런 극 올릴 수 있어?
8: 아마 단장님 입장에선 이런 규모의 극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야.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0: 야야, 그런 건 다 어른들 사정이고, 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 자, 됐고. 박철옥, 넌 선덕여왕으로 오디션 볼 거지?
9: 당연하지. 뭐 서희롱도 없는 지금
6: 나 말고 여자 주인공 할 사람 또 누가 있어?
5: 쭈란이 있잖아.
9: 야.
4: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하자. 알았어. 왜, 무슨 할 얘기 있니?
10: 저, 단장님. 신라의 여왕 말인데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런 대규모 극을 올리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4: 제작비 때문에 그렇지? 걱정할 거 없어. 방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랑 통화했다. 아, 그래. 너도 알겠구나. 우리 메란 초창기에 홍매라고.
10: 그럼요, 기억하죠. 여기서 나간 뒤로 어디 방직공장 사장 후처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4: 그 영감 죽은 뒤로 한 재산 받은 모양이다. 그 돈으로 어디 투자할 데 없나 여기저기 알아본다는구나.
10: 잘 됐네요.
4: 우선 오디션을 봐서 각 배역들을 뽑을 생각이다. 저번 합동 공연 때도 오디션을 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고, 오디션부터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모으면 나중에 공연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거다.
11: 단장님 열정은 여전하시네요. 근데 공연 얘기는 이쯤 하면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진짜 사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4: 응?
11: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메란 국극단 건물 저한테 파는 거 어떠세요? 값은 후하게 쳐드릴게요.
4: 아니, 메란 국극단 건물을 팔라니 그게 무슨... 아니, 공연에 투자하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아,
11: 저 이제 국극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 건물 사드리면 크게 요정을 할 생각이에요.
4: 요정이라니?
11: 왜? 자존심 상하세요? 하긴... 단장님은 제가 밖에서 메란 이름 팔아서 돈 벌고 다닌다고 그날로 절 쫓아내셨으니까요. 그때 뭐라 그러셨더라? 아, 그렇게 아무 데서나 얄팍한 재주를 팔고 다니니 절대 예인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고매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거 보면 진짜 돈이 궁하긴 하셨나 보다.
4: 괜히 나왔구나.
11: 그 건물 사드릴 때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으셨다면서요.
4: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11: 제 동업자가 하나 있거든요. 단장님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들어오세요.
12: 아이고, 단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 당신이 어떻게...
12: 저기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넘기시죠.
4: 뭐 팔아? 아니 절대 안 팔아. 그 건물이 무슨 의미인 줄이나 알아? 그 건물은 매랑국국단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11: 그렇게 빈깡통 같은

0: 집만 붙잡고 있느니 그냥 저한테 파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셨죠?
1: 가시죠.

0: 단장님.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0: 가는 거니? 어디 갈 데는 있고?
1: 아는 분이 영화사에서 일하셔서요.
0: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2: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0: 단장님, 정신 차리시라. 단장님, 아, 단장님.
1: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0: 너무 무리하셔갖고 그런데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지실 거라 하대요.
1: 어떻게 된 거야?
0: 그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가 떠나버렸어요. 원장님이 그것을 다 보셨으라.
2: 뭐야? 아니 갈수록 밥이 왜 이렇게 부실해?
3: 어? 아니 반찬 가짓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주먹밥이야?
4: 주방에서 바빠서 시장을 제대로 못 봤나? 내일부터는 다시 제대로 나오겠지.
5: 야, 꿈 깨라. 앞으로도 이 주먹밥에 닭광이 전부일 테니까. 하, 메란 좋은 시절 다 갔어.
3: 설마 우리 메란 망하는 거야?
2: 아니야.
3: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전성기가 다시 오긴 힘들 거란 말이지. 합동공연 때문에 생긴 빚이며 위약금도 다 우리 메란이 떠안았대.
2: 어쩐지.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용돈 반토막 나더라니.
3: 그나마 잘 나오던 밥도 이러면 나 어떻게 버티냐.
2: 다들 조용히 좀 해. 단장님 쓰러지셨는데 지금 밥투정이 나와?
0: 근데 단장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3: 오늘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 나갔잖아. 충격받으신 거지 뭐.
1: 야, 우리도 나가서 살 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3: 저 단장님도 쓰러지신 마당에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2: 단장님 돌아오시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두고 봐. 남겨진 사람들만 바보들 게 뻔하니까.
3: 나가고 싶으면 선배들끼리 조용히 나가지. 왜 애들을 부추겨요?
6: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언제 부추겼어? 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3: 남으면 바보라는 둥. 우리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요? 선배들끼리 나가면 민망하니까. 괜히 순진한 연구생 몇 명 더 꼬셔서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요?
6: 야, 싸가지 좀 봐. 너 말 다 했어?
3: 못했어요. 왜요? 더해요? 뭐 연구생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문옥경 나간 뒤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중심 잡아줘야 할 선배들이 살 길 찾겠다고 더 난리잖아요.
6: 우리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살 길 찾으면 그게 찾아져? 문옥경도 버려고 한 판이야. 지금 메라는 아사리 탄나기 직전이라고.
3: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그 잘난 영화든 뭐든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연구생한테 붙잡고 흔들 시간에.
6: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미쳤나.

0: 잠깐만. 됐어. 다 끝났어. 나갔잖아. 그래도. 아, 됐어. 밥 마저 먹어.
1: 괜찮아.
2: 홍주란! 아내 엉망인가? 네 눈엔 안 보이냐? 같이 머리 맞대고 수수발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도망을 가냐? 나랑 마주치기만 하면 어째 그러고 계속 피해 다니냔 말이야.
1: 그런 거 아니야.
2: 너 나랑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1: 미안해.
2: 내가 지금 미안하다는 소리 듣자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 대체 너까지 왜 그러는 건디? 메라는 이 모양이지. 아직 소리를 지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서 죽겠니? 대체 너까지 왜? 내가 너 뭐 해코지라도 하냐? 내가 뭘 언제 갔니 날 그러고 피해 다니냐?

0: 왜간데? 오늘 연습 안 해?
1: 사람이 너무 많이 빠졌어. 금이 언니랑 수경 언니 나갔지. 그리고 이제 소양 언니랑 봉선 언니까지 나갔잖아.
2: 야! 그렇게 마음 뜬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되는 거야.
0: 그러면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뭐 일하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1: 하루 의욕이 안 나. 이제 이러다 공연 엎어질 수 있는데.

0: 무대 올리자.
1: 무슨 무대?
0: 아, 원래 내일이 내 입단 시험 아니냐? 그거 해보자고.
1: 단장님도 안 계시고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0: 아따, 뭐 심사위원들만 평가할 수 있대. 저 길거리 나가서 누구라도 내 소리 듣고 반응해주면 평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1: 아, 그럼 뭐 길거리 관객들한테서 평가를 받겠다고? 재밌겠네. 정년이 말이 맞잖아. 정년이 소리 듣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면 그것 이상 더 좋은 평가가 어딨어?
2: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 한 10명 불러모으고 박수 쳐주면 그걸로 통과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3: 내가 그 기준이 돼줄게. 나도 나가서 공연을 할게. 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이상으로 너도 사람들을 불러모아.
4: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면
3: 넌 우리 메란에 다시 입단하는 거야. 대신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덜 모으면 넌 우리 메란에 발도 못 붙이는 거고. 어때, 윤정연? 할 수 있겠어?
0: 좋아! 해보자고.
3: 각오해. 나 너 목 부러졌다고 적당히 봐주고 그러지 않을 거야.
0: 아따, 아, 그러면 나야 더 좋지. 네가 적당히 봐주불면 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지 않겠냐? 아주 인정 사정없이 해봐. 나도 사정없이 밀어 붙여불란께.
5: 허영석 공연할 거라고요? 그 바보와 공주 허영석?
6: 네, 맞습니다.
5: 어머,

0: 벌써 100명이 코앞이야. 영서 공연하는 거 소문나서 밖에 줄까지 서 있대.
1: 이거 정년회도 너무 불리한 싸움이야. 영서는 저번에 합동 공연 한 번 선 걸로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잖아. 아, 저기 영서 팬클럽 또 왔다. 이렇게 많아? 저거 봐. 이거 정년회한테 불리하다니까. 너 보고 가게?
2: 시작했냐?
1: 아니.
3: 언제 와?
2: 아, 좀 기다려봐. 서영서 나온다잖아.
4: 준영아,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주었으니 애꿎은 오늘 밤을 사랑가로 즐겨보세.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부도 일간의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나의 록슨 당비대야 이산문의 좋은 풍시읍 띠꽃 소미를 가마 사르기를 쫙 퍼리고 눈덩우를 다울 춤추거든 네가 나린 추를 알려하구나.
2: 즐거운 날에 어찌 죽는 말씀만 하시오.
4: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억고도 한번 놀아보자. 우리 놀아 억도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0: 반장님, 뭐라도 드셔야죠. 며칠째 거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1: 도행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옥경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미리미리 비위를 맞춰줬어야 됐나? 하지만 옥경의 요구대로 실험적인 극들을 마구 올리다간 관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네 말대로 옥경이랑 해랑이랑 나갈 때를 대비해서 연구생들을 좀 더 키워놨었어야 돼. 그 둘의 의존도를 너무 높여놓은 것부터가, 그것부터가 화근이야.
0: 사장님.
1: 아님, 무리하게 합동 공연을 진행시키지 말았어야 됐나? 하지만 여성 국극을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공연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2: 대장님! 하나라고 했다고!
1: 근데 남은 게 뭐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빚만 나한테 생기고 이젠 애들도 못 챙기고 있어. 우리 단 한들 나만 믿고 있었는데. 못난 사람, 너 단장 일합시고 나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못 챙기면서.

0: 이모. 이모.
1: 가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0: 저기 다 모인 거야? 10명도 안 돼. 5시 지났어, 정면아. 사람들 더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2: 아니요. 준비됐어. 가자.
3: 윤정령?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0: 아, 최공선 딸 있잖아.
3: 아, 최공선 딸?
0: 응.
3: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4: 아따, 아이들 와주셨어. 아, 인사부터 올려야지라. 지는 윤정년이라고 허요. 인자 지가 그 소리 한자락 해볼 것인디. 아따, 그 시기 오랜만에 무대에 설라간 게 솔창이 떨리고 그 긴장도 쪼까 대분 게. 아유, 그 마음 가는 대로 그 초임새도 좀 넣어주고.
5: 좋다.
4: 아, 그들아, 너희들은 박수 좀 많이 쳐주라잉.
6: 아!
4: 마음 편하게들 봐주셔잉.
6: 네,
4: 옛날 예전 황주 땅 도화동에 홍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녀가 있었는데, 아, 성은 심가요. 이름은? 아, 이름은 뭐겠어?
7: 신청이 아니여.
4: 그라지, 청이지.
0: 신청가를 하겠다고? 그 청도 어려운 신청가를?
8: 설마.
9: 우리 심청이가 군번합이
8: 추월만정을 부르진 않겠지?
4: 으메. 어이구, 추워. 아이구야. 어찌하스까? 이거 추워가지고 얼어 뒤져불거네. 으메. 아유, 그게 하늘이 효성에 감동하여 연꽃으로 생환시켜 황후 앉혔더라.
7: 그렇지.
10: 아이고, 곱다고.
4: 심황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다가 호호태평이라.
7: 시고 시고
10: 좋다.
4: 뜻밖의 가을이 되니 어김없이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드는구나. 방향을 보아하니 내 고향 도화동이로다. 이랴는 옥랑간에 높이 앉아 부친 생가 헐째

0: 너무 거칠어. 공도 안 나오겠어.
1: 산호 주련 빛 저흐들째
2: 채공선 따르라더니 별공을 넣구만. 그냥 집어쳐.
1: 청청등 외기로 기등.
2: 아이고 기버렸네 기버렸어.
3: 가세요 그럼.
2: 뭐야?
3: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2: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3: 아이 나 참아 참아.
1: 월하으로 피 떠서

청년이 너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나는 몸짓으로 채울라니. 난 소리를 잃었지만은 대신 아직 연기를 할 수 있어. 춘향이를 하든 심청이를 하든 그 사람이 돼버릴라니. 그래갖고 빈소리를 아주 차고 넘치게 채워버릴 거야.

0: 현지주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서니 길어
1: 분명히 떡 먹이 됐었는데.

0: 강서 쪽에도 많이 모였는데 네가 조금 더 모았어.
1: 말도 안 돼. 그 찬발이요?
0: 그래. 네가 해.

0: 했어.
1: 어? 단장님! 단장님! 태어나신 거예요?
2: 소리해보니까 어떠니?
1: 징하게 좋았으라. 소리는 역시 엉망이었지라.
2: 아니야. 이제 너한테 꺾인 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넌 오늘 심청이 그 자체였어.
1: 참말이여라.
2: 그래. 정말 잘했다, 정연아.
1: 뭔 일이래. 무사히 마치기만 하자 그 생각만 했었니. 단장님, 오늘까지 쳐서 세 번이나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자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라. 저는 인자 뭐 포도시 연구생인께 정식 단원 되고 이마이 될 때까지 쭉 지켜봐 주십시오.
2: 그래. 그러마.

0: 정연아. 아까 정말 잘했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1: 뭘. 아까는 고맙다. 덕분에 무사히 다 해냈어.
0: 그러게. 돌아온 것 축하한다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
1: 그래.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가 볼게.
0: 아, 정연아 잠깐만. 사실은 나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그때 우리 오디션 얘기.
1: 아, 혼자서 뭐 그때 얘기를 한다 그러냐. 겐즈메 나 다 잊어버렸어.
0: 아니 나 지금 꼭 해야 돼. 나 지금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 그때 너랑 못하겠다고 한 거, 그리고 너한테 의지할 수 없다고 한 거 진심이 아니었어. 미안해.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 그치만 그거 알아줘. 나 사실은 너랑 정말 하고 싶었어.
1: 여하튼 나 달래 죽었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0: 아니야, 진짜야. 영서가 내 완벽한 파트너였던 건 맞지만 내가 뭘 연기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건 너였어. 너하고 하면 내 연기가 흔들려 버릴까 봐 네 탓을 했어. 네가 나 평생 미워한다 해도 할 말 없어.

아니라고 답답하냐? 내가 네 잘못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나 목 이렇게 된 거 네 탓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내가 널 어떻게 미워해야? 나 이 국극단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웃어준 것이 너였는데. 아까 말이야,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할 나간 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겁나게 떨려불더라. 근데 너랑 눈이 딱 마주친 게 그러던 것이 딱 멈춰버렸어. 주란이 너가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 게 떨릴 것도 겁날 것도 없더라. 앞으로도 오늘처럼 내 옆에서 지켜봐줘. 나 너한테 약속할게. 나 뭔 일이 있어도 그거 계속 할 거야. 그렇게 너도 내가 어떻게 해내는지 끝까지 지켜봐 줘야 쓴다잉.

0: 생각해 봤는데 신라의 왕은 아무래도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세트를 아무리 줄여서 짓는다고 해도 힘들 거예요.
1: 잘 생각하셨습니다. 계속 신라의 여왕을 고집하시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0: 뭔가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기는 한데 쉽지 않네요. 기존에 했던 작품을 재탕하고 싶진 않은데.
2: 야, 혹시 쌍탑 전설 기억나십니까?
0: 그건 너무 실험적이어서 포기했던 거잖아요.
2: 하지만 신선하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했으라고.
0: 하지만 실험적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서.
1: 다른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후반부예요.
2: 맞아라. 광기에 찬 예술가를 연기해야 하는데 어지간한 배우들은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0: 해보시죠. 지금의 정년이나 영서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됐다. 아주 고와. 넌 얼마나 복 받았니? 신랑이 이렇게 연사포까지 씌워가지고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리겠다고 하고. 국극단에 그만둔다는 말은 했니?
3: 아니요.
1: 얘는? 결혼 날짜까지 나온 마당에 언제까지 미루려고? 결혼 전부터 시댁에 밑보일 생각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짐 정리해서 나와.
4: 아따 뭐하고 있으냐?
3: 아니야. 쌍탑 전설 대본 읽어봤어?
4: 응, 재미지네. 근데 대본이 너무 슬퍼. 아사달도 달비도 아사녀도 한나같이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3: 아사달로 오디션 볼 거지?
4: 그럼. 넌 아사녀로 볼 거지? 그래야 너랑 나랑 같이 한 무대에서 같이 연기할 거 아니냐. 너 나랑 한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나 말이야. 메란의 왕자가 될 거야. 그러려면 인자부터 네 도움이 꼭 필요해.
3: 내 도움?
4: 아, 왕자가 혼자 연기할 수 있겠냐. 공주가 옆에서 딱 호흡 맞춰줘야지. 물론 쉽지는 않을 거야. 회영사랑 죽자고 싸워야 된게. 아, 딱 고가시나가 또 실력이 허벌나게 늘어버렸을 것인데.
3: 정연아, 지금 나랑 쌍탑 전설 연기 한번 해보자.
4: 지금? 그래, 해보자. 어떤 장면 연기할까?
3: 아사달의 꿈 장면. 죽어가는 아사녀가 아사달의 꿈에 나오는 장면 해보고 싶어.
5: 아사달님! 아사녀! 어여쁜 아사녀,

0: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오.
1: 아사달님, 아사달님을 다시 만나니 저는 이 아사녀는
0: 아니, 이 좋은 날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요?
1: 남군님을 다시 만나니 반가움에 목이 메어 그렇습니다.
0: 아사녀, 가여운 내 아내.
1: 아사달님, 부디 저를 찾아와 주세요.
0: 그게 뭔 소리요? 우리는 이미 만났는디.
1: 아사달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사녀는 오매불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0: 불안해.
1: 어떡하지? 나 너무 아사녀에 빠졌나 봐. 내 연기 괜찮았지?
0: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 맞다, 아사녀가 대본 뚫고 나온 줄 알았다. 야, 왜 쭈라니 은재이라고 연기가 또 늘어버렸대.
2: 자, 쌍탑 전설 대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지?
3: 네. 네.
2: 이번 공연은 공연 날짜까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사달 아사녀 역할만 오디션을 봐서 정하고 나머지 역할은 나랑 도행이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자, 그럼 2주 후에 아사달 오디션을 보기로 한다.
4: 단장님, 시간도 없는데 저희 압축해서 봐요. 지금 아사달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년이랑 영서밖에 없는데요.
5: 맞아요. 정년이랑 영서가 맞붙어야 구경하는 저희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치?
2: 그래? 그럼 아사달 역은 정년이랑 영서가 보기로 한다. 어때? 2주 안으로 준비할 수 있겠지?
6: 예. 네.
2: 자, 그럼 아사녀 역은?
5: 아, 이것도 압축시켜서 봐요.
4: 네. 주란이랑 초록이로요.
2: 그래. 주란이랑 초록이도 동의하니?
4: 네, 전 좋습니다.
2: 주란이는? 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
0: 그게 아니고 저... 단장님, 저 오디션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왜? 무슨 일 있니?
0: 저 곧 국극단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2: 국극단을 그만두다니, 왜?
0: 곧 결혼해요.
7: 뭐?
2: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결혼 얘긴 전혀 없었잖아.
0: 얼마 전에 결정됐어요.
2: 그래, 좋아.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꼭 이렇게 오디션도 안 보고 그만두기까지 해야 하니? 이번 공연까지 하고 그만둬도 되잖아.
0: 아니요, 저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두겠습니다.
2: 그렇게 빨리?
0: 시댁 쪽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제가 내조에만 신경 쓰길 바라세요. 저희 집에서도 봤

0: 마찬가지고요.
1: 그건 어른들 생각이고 네 생각은? 네 인생 네가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야.
0: 메랑구극단에서의 제 시간은 끝났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려고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0: 언제 떠나는 거야?
1: 내일 새벽에.
0: 그렇게 빨리? 너 꼭 그만두기까지 해야 돼?
1: 시간 끌어봤자 미련만 생기잖아. 몰랐는데 나 원래 이렇게 독했었나 봐.
0: 독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시간 끌다가 맘 약해질까 봐 그래서 떠나는 거잖아.
1: 영서야, 너 덕분에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그런 연기 하지 못했을 거야.
0: 나야말로 고마웠어. 고마워 주라나. 넌 내 최고의 상대 역이었어.

주란이 새벽에 떠날 거래. 연습실에서 기다릴 거래.

0: 쪽지 한 장 달랑 써놓고 가는 게 인사대.
1: 다행이야. 너 얼굴 보고 갈 수 있어서.

0: 시바라이 가시나야. 너 보고 잡아서 나온 거 아니니까 너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지 깔끔하게 잊어볼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1: 그래, 알아.
0: 잘 살라는 말 같은 건 못 해줘. 너 마음 편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 같은 건 그냥 잊어볼 거 아니야. 맞잖아. 역시 있었던 일도 나도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 거잖아.
1: 아니야. 절대 아니야.
0: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가시나야. 인자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야. 나쁜 가지네야. 너 진짜.

0: 당연하.
1: 넌 다 잊고 살아도 돼. 대신 내가 다 기억할게. 나 평생 맘 불편하게 살게. 너 생각할 때마다 나 아파하면서 살 거야.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담으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보내라고요?
2: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3: 어머니, 일단 끊으실게요.
4: 보안 확인 링크?
3: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5: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아이.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90회 정기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임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주회 타이틀은 진주대첩 한판 승부입니다. 진주대첩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왜군과 맞서서 크게 이긴 전투죠. 이 승리의 역사를 지닌 진주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악단의 최고 연주자들이 한판 승부를 펼쳐 보일 텐데요. 각 악기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곡으로 구성을 했고요. 1년간 준비를 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소름이 돋는 감동 여러분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건반을 맡고 있는 우리 이창희 단원이 직접 편곡을 한 국악관현악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란 곡이었습니다. 강렬한 비트 위에 태평소우들이 선율을 주고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서사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곡이었죠. 다음 무대는요,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잔잔한 수평선을 바라보듯이 이 평온한 소아쟁의 음색과 또 강력한 이 폭풍우 치는 듯한 관현악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신비를 표현한 곡이 되겠는데요. 소아쟁 연주자 이신혜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현재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아쟁 수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종과 이화여대에 출강을 하면서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소아쟁 연주자 이신혜님과 이건석 지휘자가 이끄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3: 좀 다 챙겼어요?
4: 그럼
3: 출발할까?
4: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0: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1: 네.
2: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3: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정갈은 일단 그 조선시대에서 불렀던 이제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음악이고요. 문인들이 이제 그를 시를 짓고 그걸 이제 읊던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고요하고 아정한 맛이 살아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용한 데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자연에서 주로 곡에 대한 영감들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풍경이 좋고 멋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가를 하려면 이런 고요함을 즐길 줄 알고 또 고요함 속에 내면을 어루만지는 편안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장르 중에서 과거에 또 과거를 생각하면 아 서민은 이렇게 살았고 또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산리 몇 개의 수야를 불렀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조금 더 매시업해서 월정명이라는 우주 시조를 새롭게 또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곡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편곡을 해서 좀 더 신나게, 좀 더 그 비트 있게 만들어서

0: 보고 보고 하는 게 나으려나? 공연처럼 이렇게 보고 할까? 49마디 맞나요?
1: 네. 네.
0: 49마디가 이제 그 계면 바뀌는 부분.
2: 네,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가 원래 정가를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소재를 가지고 연주를 해왔었는데 클래식 보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연주도 역시 전통 악기 그리고 클래식 악기, 서양 악기와 함께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제 혼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유튜브도 개설하고 하는 차에 아폴라라는 활동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혹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괜찮다 좋다

이제 보컬리스트로서는 정가는 꺾어지는 소리나 이렇게 음을 한음으로 뻗을 때의 매력이 전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준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곡을 쓰거나 편곡을 하는 편인데요.

0: 제 소리의 특색은 다른 분들은 좀 더 진중하고 낮고 좀 굵은 목소리를 선호하시는데 이제 다른 남자 정가분들은 저는 좀 더 얇고 좀 높고 높은 청에 그리고 좀 맑고 좀 샤한 소리를 좀 특색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 연분 거기 한 번만 봐도 될까요?
1: 아, 화음?
0: 화음
1: 좋아요.
0: 뭐, 아, 어떻게 그려?
1: 네. 아,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할까?
0: 원래 어떻게 했죠? 원래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전통 성악 중에서 민요나 판소리는 남녀가 같이 부르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가는 태평가라고 이렇게 듀엣곡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부드럽고 그래서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성악 전공이다 보니까 소리를 이렇게 쭉 내는 거에 익숙한데 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하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듣고 좀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0: 스트링 파트와 이제 여러 국악기들 그리고 이제 정가와 가곡이 어우러져서 이제 펼쳐진 무대였는데 저는 되게 좀 많이 색다르게 느꼈고요.
1: 글로벌하게 국악을 더 쉽고 친근하게 내 알려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2: 이쪽에 배경을
3: 찍을까? 이런 것도 예쁘다, 여기 이렇게 배경을.
4: 아, 좋네요.
3: 카메라 하나 요쯤에 놓고.
5: 저 옆모습도 있는데.

0: 정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깊게 알면 알수록 이 노래가 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자연이나 가장 다정한 노래라고 또 생각합니다.
1: 그 이제 정가의 그대로의 선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아 이런 음악이 있다 맛을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 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영지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지 한음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저를 포함한 토리다올 친구들의 심청가중 화초타령입니다. 심청가중 화초타령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환생하기 이전 황후를 잃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황제가 궁전뜰에 세상에 온갖 화초를 심고 조석으로 감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밖에 없어 세상의 화유초래 황극전 어른들의 가득히 심어놓고 초석으로 화초구경을 하시라!

두 번째 무대는 최슬아 언니의 춘향가중 적성가입니다. 이몽룡이 광활로에 올라가 경치를 노래하는 대목으로 왕발의 시 임고대를 차용해 광활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오작교를 보며 연분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곡 성격을 가진 대목입니다. 그럼 최슬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해난 임고

보다는 김사진 친구의 삼도 설장구입니다. 삼도 설장구는 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등 우리나라의 삼도의 독특한 가락을 모아 하나의 연주곡으로 재구성한 장구 독주곡입니다. 화려한 가락과 정교한 호흡, 다채로운 장단 변화를 통해 장구가 가진 최고의 매력을 선보이는 역동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김사진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정말 힘들어.

네 번째 무대는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 합설입니다. 작은 제금인 향발을 치며 추는 향발무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추는 아박무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서 공중 전체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 정제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원 친구들의 흥부가중 화초장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입니다. 흥부가는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어 부자가 되고 이를 시기하고 따라한 형 놀부는 패망하고 만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을 대목은 놀부가 부자가 된 흥부 집을 찾아가서 은근부화가 들어있는 화초장을 받고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집에 돌아가는 대목과 제비를 잡겠다며 제비를 후리러 가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 소원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내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요, 노부가 부자가 된 흥고집을 찾아가서
3: 야, 뭐야? 처음 보게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0: 예, 저것은 형님께 들려는 은금보화가 담뿍 든 화초장이옵니다.
3: 화초장?
1: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0: 돌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 듯이 묻었다.
1: 여보 마누라, 때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아니야.
1: 방정 맞은 놈이 옆에 내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진경서 그런지 그것 보고 화초장이라 없지라.
0: 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쁘세요. 제비를 부리러 나가는 니.

여섯 번째 무대는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부채춤입니다. 한국 무용의 대표적인 무용 부채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양손에 화사한 꽃그림 부채를 든 채 부채를 펼치고 잡고 휘감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만개한 꽃과 나비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군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공!

부대는 예음 전통연희단 친구들의 강령 탈춘극 꽃보다 미야 영감함이 거두가 날 찾나입니다. 황해도 강령 지방에서 전승되었던 탈춤으로 탈을 쓴 연희자가 사자, 마부, 목중, 미야 영감, 미야 할멈 등의 배역을 맡아서 진행하는 가무극입니다. 예음은 국가무형유산 제34호 강령탈춤 제7과장인 미야 영감 할미를 재연출 및 각색하였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키는 거두가 날 찾나는 관객의 흥을 돋구며 파랑호랑이와 신맥나게 한판 놀아보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채연이었습니다. 어이, 시궁!

0: 당 떨어질 땐 그런 노랑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이 영감이 뭘 먹는 것이요? 나도 문제없어.
0: 에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1: 해보시오.
0: 거기서 청승 때리지 말고 이리 좀 와봅소.
1: 흥, 알겠소. 그러나 저러나
0: 할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1: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라고 합소. 맞소 맞소. 여러분 여기 계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오른손 높이 들어보시오. 저처럼 머리를 이렇게 쓰담 이렇게 쓰담

0: 40피 키우느라 애쓰셨소! 이번엔 어린이 여러분!
1: 네!
0: 새끼 손가락 들어보시오! 이 할미하고 약속하나 합소! 큰 소리로 따라하시오! 지금처럼 많이 웃고!
2: 지금처럼 많이 웃고!
0: 많은 걸 궁금해하고!
2: 많은 걸 궁금해하고!
0: 항상 건강하고!
2: 항상 건강하고!
0: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2: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3: 그렇지, 그렇지!
4: 이보시게, 영감님!
5: 아이고, 학사양반들!
6: 무슨 일이 있어?
4: 5월 가정의 달을 축하하기 위해 신통방통한 물건을 가져왔소!
6: 신통방통한 물건?
4: 이것은 죽방울이란 물건이요. 잘 보시오. 악사양반 부탁합니다.

0: 여러분! 멋진 재주를 보여준 학생분께 큰 박수 부탁드려요!
1: 영감님! 영감님! 이것은 나라입니다. 독을 전하는 강명이도 데리고 왔어!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닥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닥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반갑습니다. 이 좋은 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드금지설 사회를 맡은 소설 쓰는 김홍신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판소리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 60주년을 기념해서 더 많은 소리를 국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판소리와 고보포유자 12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일자별로 하루에 2분씩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난초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뵐 때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선생님 함자가요. 네. 이난초라고 되어 있어서. 네. 이게 본명이세요?
1: 네, 본명입니다.
0: 그럼 누가 지어 주셨죠?
1: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0: 친정 아버지께서. 네, 네. 그래 이런 이름을 그 당시에 지면은. 네. 한량이 아니면은 이런 이름 안 짓는데 따님 이름을, 그죠?
1: 그렇죠, 당연하죠.
0: 그럼 아버님 한량.
1: 예, 아주 한량이셨어요. 아. 멋쟁이셨고. 예. 예, 예.
0: 근데 그렇게 한량 멋쟁이는 꼭 그 아내를 힘들게 하거든요.
1: 당연하죠.
0: 그렇죠. 예. 그 예. 눈으로 직접 보셨겠네요.
1: 예, 그럼요.
0: 아, 예. 야, 자, 그러면 아버님이 노래를 하라고 그랬나요?
1: 아니요, 저는 소리하는 그 계기는 저희 그 엄마 때문에.
0: 아~ 네,
1: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근데 목포가 고향이신데 그 남원의 강두근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1: 제가 그 77년도에 목포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수 그 진남제 대회를 나갔거든요. 아. 나갔는데 거기에서 저희 그 강도우 스승님을 처음 뵀어요. 이제 스승님은 남원에서 제자를 데리고 그 대회에 오셨고요. 저는 이제 목포에서 출전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저한테 야, 너 목이 참 좋다. 너 정말 소리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저희 스승이 그 타결을 하시고, 그때 이제 저희 강동훈 선생님이 그 칭찬해 주셨던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남았어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남원으로 이적을 했죠, 그때.
0: 근데 목포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서편제,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데 남원은 동편제 소리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네.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서편제에서 동편제로 넘어오는 게
1: 쉽지 않았죠. 예. 네. 네. 네. 정말 그 제가 처음 시작했던 소리는 그 보성 소리인데요. 네. 그 강산제. 그 소리도 정말 그 동편제에 아주 가까운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남원으로 와서 우리 스승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무조건 길러 깨묵으면 안 돼. 통성으로 예. 막 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계면 성음이 없어졌어요. 너무 통성으로만 이렇게.
0: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대개 이제 그 전라도 소리에 동편제나 예. 서편제 입장으로 보면은 예. 그 서울 그 노래 소리는 전부 그게 또 사투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 예. 보면은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서편제에서 동편제로 넘어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1: 예.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이게 좋은 DNA를 이어받아 가서 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소리를 동편제 소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놓고 하질 않아요. 딱 소리를 딱 띄워놓고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동동동동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렇게 물론 놓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대마디 대장단 그냥 통송으로 질러서 이렇게 우조로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 이 소리를 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 강두근 선생님의 동편 소리는 좀 매력 있는 소리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1: 그렇죠. 저희 스승님께서는 아주 그 철성으로 아주 그 다글다글다글다글 이런 소리잖아요. 이게 상청을 질러서 더 한 번 더 지르는 이런 그런 매력이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 잘 쓰시는 이런 목 그 방울목이라고요. 예. 순간적으로 방울을 이렇게 달달달달 하는 이런 그런 매력이
0: 지금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달달달달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 흉내를 한번 순간적으로 어떻게 달달달달달 해요? 아,
1: 그 흥보가 중에서 전석권 형님을 이런 그런 목이에요.
0: 그러면은 그 아버님이 반대 안 하셨어요? 그렇게
1: 아버님은 반대할 겨를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0: 아, 네. 그러면 아버님 생존에 계셨으면은 오늘 이 자리 못 나오셨을 수도 있네요.
1: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0: 네.
1: 너무 저희들이 제가 이제 6남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전에 막 그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엄마는 성격이 좀 갈갈하시고 그래서 이제 막내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성격이 좀 저도 나도 한 성과를 해서 엄마가 이렇게 매를 들면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저를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이렇게 가다 보면 두드러기가 이렇게 다 솟아버려요 성격이. 네, 그러면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잔디밭에 이렇게 막 굴렀는데 이렇게 제가 두드러기게 오면 솟으니까 아버지가 그 약탕기를 가져오셔가지고 삐비라고 있죠.
0: 삐비. 예.
1: 삐비. 그 삐비라고 예, 예. 이렇게 피는 그런 그 저기 풀.
0: 예, 풀. 예, 예, 예.
1: 그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막 돌 주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서 이렇게 다려가지고 식혀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0: 그러시네요.
1: 예예. 예.
0: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그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1: 네.
0: 앞으로 좋은 제자를 많이 길러주셔서 이 땅의 그 판소리의 그 높은 가치를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제가 듣기로는 그 해에서 그 판소리 완창 서너 시간씩 쉬지 않고 끝까지 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 모습이 자꾸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1: 당연하죠. 저희들이 이제 보유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예. 자, 오늘은 그 중타령 제빈 오정기 박타령을 준비했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이 함께 나와서
1: 네.
0: 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그 소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그 제자들과 함께
1: 네.
0: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고맙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본래 구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다가 훗날 이렇게 문자로 문장으로 정리된 걸 구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조 말 해방 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 전기수라는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야기 장사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화홍련전 같은 거를 집집마다 가서 해요. 주로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부잣집이죠. 근데 장화홍련전은 그 새 여자가 그 아이를 못 살게 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럼 그때 눈치를 싹 챈 것이 아, 이 집에 새 여자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바꿔요 이야기를. 그래서

0: 그래서 그 여자가 야물딱지게 집안을 일궈서 그 집안 전체가 성공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어떤 그 재밌는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천무대 이난초 선생님과 제자들의 그 흥보가를 시작해서 놀부와 흥부 형제의 권성 진학의 어떤 상징적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1: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고수 선생님과 제가 합을 맞춰서 중타령부터 집터 잡는 대목까지 들려드릴 건데, 제가 저희 선생님 흉내나 낼 수 있을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임새 열심히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때요! 흥보가 죽기로 작정하고 울음을 울 적에 천신이 돌봤든가 뜻밖의 흥보 살리라는 대사가 하나 내려오는 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천중 거동보소 전중호사 보려무라 사흘이 같은 두 눈썹 맨낯을 덮었고 그따큰 두구기 밥은 양어깨 정 찾죠 다 떨어진 헌도봉 이리 송치고 저리도 송쳐 호홍식 눌러쓰고 노당노당 지은 장삼 힐띠 띠고 염주목에 걸고 단주판에 걸어 구리맥 통파는 잠도 구름에 내게 한해 차 손상반죽에 열두 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쇠꼬리 질게 달어 처절처절 짚고 흔들 흔들 흔들거리고 내려와 염부라며 내려와 중이라 하면 절에 들어도 염불이요 속가에 가도 염불 염불천 그러면 극락세계로 간다더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내소수공덕해요 회양삼천 실원만 봉위주상전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재연 국태미남 범열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도하며 내려와 인도하며 내려와 이리 찌우고 저리 찌우 이 집 저 집 다 지내고 흥보 문전에 당도어요 합장의 배례를 오고 이래게 동양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밖에 저기 왔으니 우지를 마오
2: 한
1: 대목 하니까 긴장이 풀리네요. 예. 박수를 쳐주실 거면 조금 더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로 저도 거칠 문적 없어 동양 한 줌 못 드리게 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중이 있다 하는 말이 내가 동양으로 온 중이 아니라 지내다 들으니 울음 소리가 사생을 판단키로 그 연유를 알고자 왔나이다. 예, 어린 자식들과 굶다먹겠는디요 죽기로 작정하고 운한 일이오. 참으로 불쌍하오. 내 걸승으로 아는 건 없으되 내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주리다. 박은

0: 기사 뒤를 따라갈증 이모롱을 지내고
1: 얼쑤
0: 보롱을 지내요 하늘 고개를 떠먹어 서더니만은 처중이가 나가후 또 서서 사면을 살펴 보더니 이명당을 아르시오
1: 그렇지
0: 천하음 제일 강산 악양루 같은 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하시래
1: 잘한다
0: 임자 평양 고문으로
1: 그렇지
0: 대강 성주를 하시가 들면 명년은 15일에 넌 덕심한금 장자가 될 것이오
1: 다 얼쑤오
0: 신사 삼대급제
1: 벌써
0: 평감사가 날 명당이 특실하니 그리 알고 병심하오
1: 좋지
0: 한두 말로 마치 이기는 여두로 인호

없다. 아이고, 저희 고수 선생님한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보가 그제야 도승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연연하고 있던 움막 뜯어다가 대사 가르치는 대로 집을 짓고 하루난 흥보가 앉아 집터 글자를 한번 붙여먹었다. 겨우동자 갈긋자 겨우동자 갈긋자 삼월 삼질에 올래자 봄 춘자 가족을 쉬고 행화분분도 와요 이화반지 불게 본허니 실실동 풍에 꼬라자 나비즈 펄펄 날아 춤추고 그를 붙잡아 가족을 쉬고 꾀꼬리

0: 대조라 쌍이 왕대흔이 제비 현자가 좋을 시오
1: 잘한다
0: 하루란 제비야

0: 믿고 아들 나 새끼를 따서 밤물어다가 키울 적 딸기 공부 힘을 쓰다 그중 떡떡거려져서 거의 좋게가 되었구나.
1: 신우야 잘한다.
2: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지 망제는 강남이었다. 각국 나갔던 제비 전구를 허는 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풍통아지 가져서 절뚝거리고 들어온다. 예, 제비양 우릉어래. 이놈 너는 어찌하여 다리가 풍통아지 가졌느냐.
1: 좋다.
2: 예, 아래리다. 소유가 아래리다. 손조원수 물기라야 빨리 조선어가 탄생을 알기 공부를 높다. 그중 뚝 떨어져서 대박이 다리가 얄깍 풀어져서 거의 족개가 되었을지 모씨를 만나서 죽을 목숨이 살았으나 어찌 면느리를 갑소리같이 말통촉을 허옵소서.
1: 얼씨구 박수 좀 치십니다.
3: 소리가 좋으면 쳐주십시오. 저는 억지능선을 받아쳤습니다. 아이, 피 공연하기 전에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내 부채를 뿌려뜨려 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것을 가져왔더니 조금 불편하네요. 제비장수가 가만히 보더니 흥보씨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말리 조선까지 유명하신 분이로구나.
1: 그렇지.
3: 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때 보온뼈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그 은혜를 갚으리라. 어느덧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자하니 흥보제비 보온뼈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좋은 승지 강사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와 포옹표 방실을 입에다 물고 허군을 방차고 배군 무릎 서고 그 중에 동실 높이 도로 사명을 살펴보니 서쪽은 제청동에는 장망허구나 중중봉을 올라가니 조작이 너무 넓고 상역도 하역도 고작교를 바라보니 조동남 하는 배는 북을 두둥두둥두둥둥 허그야 허그야 어허지허가지 원복이 밤에 아니냐 소벽 사명은 양한테 불승정은 각별이라 날아가는 저기러기 한숨한 나를 입에다 물고 이점이 이점에 뚝 떨어져 평사 나가니 문명 백구백노 작을 지어 저억 파상의 와강 내 석양 전이 거기 놀아 해안봉을 넘어 황릉면 들어가니 25연 단양월에 반죽까지 쉬어 앉아 두개은성을 화다보고 공황대구 올라가니 봉거대공어 강자유라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연도 불거반요 백분천자공유유라 큰등을 지내여 초사도 들어가니 공소창가도록 해라 낭매화를 극도여 구연에 벌러 떨어지고 호주를 다다라 계명산으로 올라가니 장자방 강고도 고남명산을 올라가니

아니 질서 황당이 맺혀요. 연주 시간을 지내요. 창상을 지내가 석산을 넘어 영영을 들어가 삼미로 이백이요 요동 칠백일을 순식간에 지내요. 구조를 다 지내함 녹강을 끝을

0: 몰라 안경 파고 장안을 구경 오고 세세리 가만히 살펴보니 청정어 세월 맥이 중령으로 흘러있고 그만큼 성을 분별하야 춘당정 준희도다 토목망원이 상렸다 문물이 빈빈하고 시속이 하얀 밤만 세지가 금다 전라도는 웅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데 웅봉 함양 두월 봄에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천재비 거동을 보소 봄뼈박시를 입에다 가로 먹고 남대 문박 칠패거리 칠패팔패 매달 이정패 애고개를 넘어 동작강고 흘라 남대는 고개 넘어 두쪽 길은 짱 벌리고 번두수루루 높이 떠서 흥보 본전을 당도하야
1: 당연한데
0: 당상당하 빙거비네 변편이 노란 어둥을 흥포가 부르고 좋아 하고 시골 났던 네 집이야 두월수구를 갯낭이 윤수차로 내왔더냐 풍풍한창한 무비 기록이 네가 되어 평사라간에 돌보와 걸쳐르전촌 들보내오향 경사는 문두연 손시의적 쭉 박연등인디가 나를 찾아와 철제비 거동보소 포표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넣는 단상봉왕이 죽씨를 물고 어두공석에서 넣는 폭해 흥룡이 희주를 물고 채운가리가 넣는 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완전 천막 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무원세라 치지조지 우지추지함지 표지 우지매라 천천히 살펴보니 절골양각이 완혈하고 사실로 감은 다리야 아리롱 아리롱이 대여 박씨를 던져놓고 겁에 군가 누로 날아간다

0: 그 앞에서 으뜩이 내쳐서 불고 간지. 우리요 이태배 교수님 북 잘 치시죠?
1: 네.
0: 무엇을 먹고 저렇게 잘?
1: 그러니까. 잘 길러놨어.
0: 감사합니다.
1: 잘 길러놨어.
0: 감사해요.
1: 네.
0: 정말 이렇게 날씨도 덥고 이러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요 흥보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얻어먹으러 가고
1: 그렇지.
0: 흥보 마늘에 앉아 우는 것이 가난 탈이 되었겄다.
1: 그렇지.
0: 가난이야.

어이 오면 잘

0: 신세야 다른 진여인들은 바로를 가져리기 원하리라. 어린 자식을 굽기 굽기 피어 선산성묘를 보내는
1: 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밖으로 날아. 앞에서 어떻게 섹스 오렌지로 소리를 질러부르고 하고 좀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쯤 그대로 쪼르르이 발을 갖고 가네. 이렇다 해서 설리 울째. 이때의 흥보는 술 한잔 얻어먹고 자기 집 문전을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낭자허거늘. 흥보가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 마누라를 한번 달래러 들어가 보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가며 자기 마누라를 달래는디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 영역 버는 게 도리골채

0: 파울은 아가
1: 그러세
0: 양신 파울 본다 물을 사서 어린이 자식 들구한 허세 우리 마른 골길이 와
1: 좋다 아 좋다
0: 왔다 왔다
1: 오메
0: 오메
1: 잘생긴 놈이
0: 고수 선생님도 갖다 드려야지 아니, 참, 현빈아
1: 아니 아니요
0: 어느 아니, 어느 갖고 와
1: 아니 괜찮다 할게
0: 현빈이 지가 시켰다고
1: 아니
0: 옳지 아니 새놈 갖고 와야지
1: 세상에 물을 요만큼 갖다 줘야 쓰겄어
0: 어디 어디가 있다고 나.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1: 제가 감사합니다. 요거 끝나고 나가서 새끼 발가락을 찢어볼랍니다
0: 어쨌든 간에 알심 있네
1: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0: 그렇게.
1: 그냥 이쁜 짓까지 해가지고

0: 여보, 여보 마누라. 그 제비가 박 씨를 보러 왔는디. 박이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보니 박이 꽉꽉 여물었겄다.
1: 그렇지.
0: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디.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려마는.
1: 그건 그려. 어이.
0: 그러죠.
1: 그렇지.
0: 그거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1: 열심히.
0: 히리리리리리리리롱. 히르곤.
1: 하이. 하이.
0: 톱지리.

0: 아이씨오
1: 실건 실건 톱질이야
0: 아 좋다
1: 1박을 타고 들면 아무것 떠나오지 그를 말고서 밥한통만 나오느라 평생 많이 보안 이루구나

0: 다
1: 바가지랑은 부잣집에다 르그다가 복숭 보명을 허여를 톱소리를 내가 반짝들 배가 고파서 무릎마도
0: 가져라. 다 어디서
1: 배가 좀 고프거든 면 처음에 졸라를 떼고 기운 차게 담그려서
0: 어디서
1: 시리렁 시리렁

식상 시리롱 식상 실골 실골 시리롱 식상 실골 실골 실롱 식상 실골 실골

0: 천석이 팽!
1: 여이쇼!
0: 흥보가 기가 막혀. 물 좀 마셔봐야지.
1: 웜이 오늘 그냥 청을 대게 내가. 야! 얼씨구!
0: 청을 했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전대야지 저 그시.
1: 못 내려가지. 응. 절대.
0: 어이. 그러고 북이 이렇게 전대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1: 그럼. 야! 얼씨구!
0: 흥보가 기가 막혀. 폭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1: 그렇지.
0: 어느 도둑놈이 밥속은 싹 긁어가버리고 나무 조사기만 훔쳐내놨구나.
1: 자.
0: 여 마누라 여 갖다 내버렸어.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밥통 속에서 나온 것인게 한번 열어봅시다.
1: 얼씨구.
0: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여.
1: 맞아. 허이.
0: 맞아. 맞아.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대.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어쩌?
1: 내쳐버려야지.
0: 알았어 알았어.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 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뒤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내 깨버릴 소그리야.
1: 열시고.
0: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괴착이라 허였겄다. 오 이거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백미 쌀이 하나 쑥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희머리로 달라이 몰아놓고 개 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톡톡 떨고 열고 보니 돌 하나 가득하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돌 하나 가득 떨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 가득하고 떨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 가득 대안이고 대안이고 부원이고 대안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대안 선물들 하나 가. 아이고 좋아 죽겠구나. 1,360일을 그저 오늘 여기 특음치설 오늘 보러 오신 분들 복 많이 받아가시고

0: 인생과 쌀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다.
1: 그렇지.
0: 흥보가 좋아라고 배 두 짝을 들고 돈 한 끼물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보는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흥보가 좋아라.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꼴매를 손에다가 들고 그 춤을 추면서 논다. 아이고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아이고나 돈 봐라 내가 산 군은 술래밭개처럼 둥글을 둥글 생긴 돈 생살 지으러를 가진 돈도 북이 공병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하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가라 여보하라 큰 자식아 건더가 서더 그 백부님을 모셔와

0: 고라절
1: 그저께까지만큼 뭐가 온전한 날씨 그릴 쌈들이 오늘 나를 보자마 내야 승리를 부르며 모두 콜리가 불어버리 불쌍하고 가려는 사람들아 우리게 무엇을 잘줘서 난또 오늘부터 기미를 졸란다 지구나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옥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0: 쥐,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0: 기타.
6: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6: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6: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7: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우리 전통의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 서로 다른 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판으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지난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열린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준비했는데요. 올해 25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전통 음악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

0: 있고 우리 소리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줄타기, 판꽃 등 신명나는 소리판을 더한 판소리 완창 무대인 판소리 다섯 바탕부터 명인들의 깊은 내공을 만날 수 있는 산조의 밤. 전통 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오늘의 시나위가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마달리초 밴드의 무대와 쇼팽의 음악과 아리랑의 만남 등세 개의 음악과 우리 소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전통과 현대, 지역을 뛰어넘은 다채로운 소리가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듣고 느끼고 즐기는 음악 축제. 우리 전통의 소리부터 세계의 소리까지 한 자리에. 소리로 물든 전주의 여름. 소리의 고장 전주는 매년 소리 축제의 열기로 들썩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파노로를 주제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주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2: 세계를 대표하는 소리를 종합한 소리축제가 전주 세계소리축제입니다. 올해 슬로건이 소리의 숨결, 모아 파노로. 기존에 있던 전통음악을 현대의 다양한 음악과 믹스를 하고, 그래서 세계 음악과 합쳐서 현대인이 재해석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큰 어울림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1: 전통의 맥을 잇는 명창들의 무대부터 국악의 미래를 이끌 신진 국악 창작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전통 소리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였습니다.
2: 퓨전 음악들,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컨텐츠가 새로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주 시내 각곳을 곳곳에서 공연이 벌어집니다. 그걸 프린지 공연이라고 하죠. 그것도 강화시켰고, 어린이 소리 축제라 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공연 소리 프린즈의 무대는 거리입니다.
3: 전통을 바탕으로
1: 지난 8월 15일에 공연을 펼친 아쟁 앙상블 난세. 아쟁의 깊은 울림에 신시사이저, 퍼커션 등 다채로운 음색을 더한 창작 국악으로 도심을 채웠는데요.

0: 안녕하세요. 저희 난새는요,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뜻처럼 넓은 장르를 아우러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라는 큰 무대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예술가로서 이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역의 전통을 만나는 무대도 열렸는데요. 김매기의 마지막 단계인 만두레 때 풍년을 기원하며 펼쳤던 고창 농악보존회의 만두레 풍장굿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그 안에 깃든 신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음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국악 연주자와 소리꾼으로 구성된 너울 프로젝트가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합동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 악기가 폴란드의 춤곡 선율에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소리의 향연을 펼쳤는데요.

0: This is my composition, which I made based on Polish folk music. And it was very open composition. So Hegum, Piri, and Tegum, and you know, Gemungo, and other Polish instruments to show that they can dialogue, talk together, but they also can play together.
1: 2014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된 쇼팽엔 아리랑도 축제 25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에 마리아 포미아 노브스카가 쇼팽 음악을 국악으로 편곡해 쇼팽과 아리랑을 한 곡으로 완성했는데요.
0: Special problem was tuning. Because instruments, Korean instruments has completely different tuning. So we had to make compromise. So this is only one thing, because rest we improvise. Korean musician and Polish musician, they improvise and they feel music same, so only.
2: 그 유명한 쇼팽의 음악들과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리랑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맞는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연습하면서도 느꼈고 또 그것들이 이 공연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마달리초 밴드. 아프리카의 강렬한 전통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인데요.
1: Marlisu Band is playing different songs, different story in the music. At number one is tradition of Malawi music. It's the same. Me, I'm very happy. I'm feel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Oh, wow. This is a different country of different people. The people is very happy. People is dancing.
0: 마달리초 밴드는 풋드럼과 직접 만든 거대한 일연 악기 바바톤으로 생기 넘치는 리듬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전주 세계소리 축제는 관람객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1: 생생하게 그 명창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생각돼요.
2: 올해 처음 오는 거거든요. 여기 참석 처음으로 하는 건데 진짜 전국적으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저희만 보기에는.
0: 우리 음악의 깊이와 세계 음악의 다양성을 함께 만나는 시간,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더 넓은 음악의 판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3: 네, 소리의 숨결이 모여 음악이 되고 음악이 모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판이 되는 소리의 힘을 볼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만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돋보였는데요. 판소리를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 배우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 시네마. 자신의 이야기를 인공지능 판소리 영상으로 만드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등 여러 장르와 기술을 소리와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판을 되살린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내년에도 더 다채로운 소리판이 벌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준비했습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 예술가들과 국제교류의 장을 꾸준하게 이어온 무용축제인데요.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4개국의 작품 33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 윤수미 무용단, 창무 프라이즈 수상팀 등이 무대를 펼쳤는데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 그리고 철학과 몸짓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4: 몸의 움직임으로 철학을 말하다.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가 만나는 한여름의 춤축제.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에너지, 둥그루움의 용오름. 지난 8월 18일,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 국제공연예술제의 막이 서강대 메리홀에서 올랐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창무 국제 공연 예술제는 한국과 전 세계의 창작 무용이 교류하는 국제 무용 축제인데요. 올해도 총 7일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33개의 공연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그루움의 용오름인데요. 한국의 사상가 다석 유영모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언어와 몸의 관계를 춤으로 다시 성찰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 32회 창무국제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용제, 공연예술로는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 와서 K-POP, 뭐 K-ART를 정말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세계 무용인들과 예술인들과 교류를 해왔어요. 우리 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바탕에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해마다 우리 춤에 대한 새로운 철학, 미의식 등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 고요한 어둠 속, 텅 빈 몸 속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생명과 감각이 피어납니다. 개막식 첫 무대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와 창무회의 협업작 캄캄의 둥 뚜렷이인데요. 무용수는 빛의 소용돌이 같은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하나 되는 찰나를 표현합니다. 이 무대는 동시대 음악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의 연주가 함께해 흩어졌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작품 속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6: 이번 작품 캄캄의 뚜렷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춤이 가지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호흡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점을 서로 충돌하면서도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결합과 또 재구성 이러한 부분으로 펼쳐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음악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몸의 연주가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평화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8: 음악인으로서의 어법과 무용인으로서의 어법은 당연히 많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큰 영향과 자극과 인풋 등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작은 음악적 실천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두 번째 무대는 윤수미 무용단의 숨, 풀이입니다. 살풀이는 사나운 액을 풀어내는 전통춤인데요. 이 작품은 한영숙의 살풀이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0: 살풀이에 사용되는 종이돈, 지전은 일반적인 지전과 달리 한지를 꽃 모양으로 재해석했습니다.
1: 춤풀이 작품은요, 한영숙 선생님이 만드신 살풀이 춤을 김매대 선생님의 감성으로 풀어낸 새로운 살풀이 춤이 되겠습니다. 하얀 한지를 활용해서 지전을 만들어서요, 어떤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우리 삶의 액 이런 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내는 그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0: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매년 전년도 수상작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박준영 안무가의 서서히 결입니다. 첼로와 보컬의 라이브가 함께하는 이 공연은 몸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비움과 생성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0: 서서히 결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구조나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서히 결이지만 각자 무용수의 삶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브 뮤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뮤지션과 무용수들이 함께 각자의 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즉흥으로 완성된 움직임을 그 결로써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1: 이날의 마지막 무대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의 작품인데요. 두 무용수가 공연이 끝난 후에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각자 호텔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을 지닌 인물들의 관계 속 상처를 움직임으로 풀어냈습니다.

0: 역시 32년의 역사를 가진 무용축제답게 네, 개막식에 또 역시 힘이 아주 잘 실려 있는 것 같고 네 개의 서로 다른 작품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습니다.
1: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동시대 춤의 무대. 땅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한국 무용의 에너지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2: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본 제3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어떠셨나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구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글을 토대로 한 주체적인 사상을 펼친 철학자이자 교육자 다석 류영모의 사상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풀어냈는데요. 둥은 땅, 구르는 땅을 구르는 몸짓, 움은 생명의 싹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무대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는데요.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오랜 시간 한국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0: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몸짓들이 세계를 향해 계속 뻗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6세기 회화작품 속 선비들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지난 6월 초연 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도 하죠.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만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 유희성 연출가를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 창극단,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용호입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그쵸, 예.
1: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호이기도 합니다.
0: 네.
2: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무곡 희경루 방해도의 연출을 맡은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 진짜, 예,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TV에 나오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죠?
1: 아, 네. 느낌이 너무너무 틀리고요.
0: 네.
1: 아, 텔레비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0: 아.
1: 떨리구나. 네, 네. 네. 아주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연출가님, 국악방송은 처음이신가?
2: 아닙니다. 국악방송은 아주 인연이 깊고요.
0: 어, 그렇죠.
2: 최근에는 뭐, 한석준 아, 네. 씨가 진행하는 국악 공감 거기도 출연했었고요.
0: 네.
2: 23년도에는 진도 국립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남도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따님액이라는 작품으로 네.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한국 뮤지컬 협회 이사장 그리고 네. 서울예술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정말 뮤지컬 발전을 이끌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2: 네.
0: 어떤 작품들이 있죠?
2: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뮤지컬 학과의 대학이 없을 때
0: 아.
2: 처음으로 제안해서 뮤지컬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0: 오,
2: 99년도로 네.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60개 대학에 뮤지컬과가 생겨서 굉장히 네. 성업 중이죠.
0: 와.
2: 그리고 저희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은 제가 연출상과 그 다음에 뮤지컬 대상에서 뭐 작품상 등 6개 작품을 수상했었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0: 오.
2: 그리고 뭐 김준수라는 아이돌이 그때 출연해서
0: 네.
2: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티켓 오픈 5회 만에 5분 만에 그 한 달치 거의 솔드아웃 됐었던 와. 뮤지컬 모차르트 연출했었고요.
0: 모차르트 너무 좋아해요. 예.
2: 그리고 뭐 황순원 씨의 소나기랄지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 김진 씨의 애니메이션 가지고 네. 그런 뭐 창작 뮤지컬 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아,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는 지난해에 광주 시립 창극단 예술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지난 7월 광주와 전남이 이제 통합되면서 네. 이름이 참 길어졌잖아요.
1: 네, 길어졌습니다.
0: 예, 아직 입에 좀 안 붙으실 것 같은데.
1: 네.
0: 광주 시립 창극단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으로 네. 길어졌습니다. 새로 이름이 바뀌고 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통합이 된 만큼
1: 네.
0: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네. 그렇죠.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는데요.
0: 네.
1: 근데 7월 전에는 광주광역시였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이제 7월 1일부로 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됐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저희 창극단도 시립이었는데 특별시 전남과 광주를 다 아우르는 창극단이 됐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희 창극단은 국공립단체의 네이밍으로 창극단이란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국립창극단 빼고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단체에서
0: 네.
1: 저희가 아주 소중한 그런 특별시라는 그런 그 가치를 부여를 받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전에는 광주만의 어떤 그 무형유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오바탕을 위주로 했지만
0: 네.
1: 지금은 전남과 통틀어서 좀 더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같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0: 네.
1: 더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창극단도 점점 커지겠지만 사실 다룰 수 있는 콘텐츠도 매우 확장이 되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유희성 연출가님께서도 네. 광주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2: 아, 그럼요. 저는 광주 출생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었고요.
0: 그렇군요.

0: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의 술단 단원이 돼서 이사장까지 했었다.
1: 이야, 단원에서 이사장까지요?
0: 네, 네.
1: 어, 그러면 그 기간 계속 서울의 술단에 몸을
0: 담고 계셨어요? 그렇죠. 서울의 술단에서 한 20년 동안 단원과 감독과 연출가로서 있었고요.
1: 네.
0: 그

0: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말씀하시죠. 그러면 희경루 방해도는 네. 조선조에 있었던 어떤 희경루 방해도라는 어떤 그 그림이 있어요. 네. 그 그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이 나오는데 네. 친구들이 나와요. 거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단장님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이 그림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네. 이거를 잘 끄집어내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작가하고 작곡가 저와 함께 그 희경루 방해도라는 창목곡을 처음으로 창작하게 된 거죠.
0: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을 하신 건 감독님이신가요?
1: 김영호 단장님께서 먼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 네. 그걸 작가하고 작곡가랑 저랑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만든 거죠.
0: 희경루 방회도 작품을 보면 정말 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2: 네, 맞습니다.
0: 뭐 모임 같은 걸 하는 모습이 네, 그려져 있고 밑에는 한자들이 이제 많이 적혀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0: 그 작품을 아 뭔가 창극단에 세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2: 제가 작년 9월 1일에 처음 부임을 해서 네. 가장 광주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형 유산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네. 우연찮게 희경루 방회도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우연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실존 인물들을 가상 인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회화도를 보면 그 다섯 명의 그런 그 증광시라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네. 600년 전에. 그러면 그 다섯 명의 그
1: 친구들
2: 벼슬을 올린 그 다섯 명이 네. 20년 후에 다시 광주목에 있는 희경루에 올라서 네. 동기 동창회를 다시 여는 연애를 여는 그 그림이거든요.
0: 동창회네요.
2: 동창회를 여는 네. 그림이 희경루 방해도예요. 네. 그 친구 다섯 명이 벼슬에 올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낙향을 해서 네. 2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동창회를 하는 거죠. 20년 후에 네. 그것이 광주목에 있는 희경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경루 방해도를 먼저 알았고 그 네. 방해도에 있는 그림에 연애를 하면 감우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2: 그 그림 안에 감우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서 광주 안에 있던 감우하게 그림을 네. 창극으로 끄집어내서 창극이 아닌 창무극으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연출자님을 모시고 이런 또 우리 연출가님 또 뮤지컬계 대부이시잖아요.
0: 그렇죠.
2: 저희는 창극단이지만 보통 창극은 연출자님이 보통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 오는데 네. 저희는 이제 무용까지 해가지고 뮤지컬은 춤과 노래와 다 들어간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뮤지컬 연출하시는 이휘성 선생님을 모시고 네. 창무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0: 야, 네. 정말 가장 광주 다운 네. 광주 문화유산을 네.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럼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들으셨을 때 네. 어떠셨나요?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그림 한 장을 가지고
1: 그림도 그 자체도 중요하고 굉장히 네. 놀라운 일이지만은 네. 저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었지만은 네. 희경루라는 자체도 잘 몰랐었고 희경루가 한 3년 전에 재건축이 돼서 금사게 네. 세워졌는데 저 건축이 뭐지? 이럴 정도였었어요.
0: 그냥 누각이 있구나 이렇게
1: 그렇죠.
0: 생각하고 다니고.
1: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 작품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네. 대중들한테 더 쉽게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개발을 하신 거죠. 이분이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네. 그걸 광주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있었던 그렇죠. 5.18 민주혁명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0: 네.
1: 아 우리가 차마 몰랐었던 희경루 방해도라는 보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보물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다시 재건축이 됐었구나.
0: 네.
1: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광주의 여기 특별시장님이나 문화계통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광주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해서 네.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0: 아니라 네. 매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좋은 미덕을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 하면 아픈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네.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 그 다음에 연회, 장원급제한 친구들이 20년 네. 만에 고향에 네. 와서 동창회라는 네. 얼마나 즐거웠는데
0: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네. 그런 자리거든요.
1: 이런 좋은 작품들이 또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에서 시작이 돼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하는 그렇죠.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대본은 국립정동극장 광대를 쓴 강보람 작가, 그리고 작창은 전주대사슴놀이 보존회 송재영 명창이 네. 또 참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폐 회식을 맡았던 강상구 작곡가가 음악을 맡게 됐는데 정말 드림팀이 뭉쳤네요. 네. 다 직접 섭외를 하신 건가요?
0: 저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네. 같이 다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강보람 작가, 뭐 강상구 작곡가는 저랑도 워낙 막역하게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고요. 네. 또 당장님께서도 강상구 작곡가나 강보람 작가랑 몇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봤기 네. 때문에 워낙 호흡이 네. 잘 맞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되는데 우리 송재영 명창님께서 네. 작창이 너무너무 맛깔스럽고 우리의 식임사랄지 우리 전통에 있는 국악의 맛과 더불어서 네. 대중성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작품, 그 작창 때문에 이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2: 부연 설명으로는 네. 송재영 명창님은 저랑 어릴 때 네. 저도 이제 판소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너무 목이 뒤집어져서 소위 목이 안 돼서
1: 그러면 득음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약간 이런
2: 네 그래가지고 악기로 아쟁 전공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국악 첫 공부는 판소리였거든요. 네.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전주로 내려갔을 적에 네. 이일주 명창님이 계셨는데 이날치라는 그 명창의 증손녀예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대사습이라는 그 큰 전주가 있다라는 걸 알고 네.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전주로 찾아가서 간 집이 이일주 이날치의 증손녀 집이었는데 오. 거기서 20대 때 처음 송재영 명창을 만났어요.
1: 20대 때?
2: 20대 때. 그래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고 네. 그분은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셨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네.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창극이나 어떤 국악을 키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획자, 제작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이렇게 송재영 이사장님을 먼저 모셨고요, 작창으로.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던 분은 우리 유희성 선생님이셨어요.
1: 네. 네.
2: 워낙 유명하셨고, 그리고 네. 모시기도 되게 어려웠던 분이셨고, 그리고 네. 제가 국악생활 40년 동안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시잖아요.
1: 네.
2: 네. 뮤지컬 만드시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또 되게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만드셨고, 그렇죠. 근데 창극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합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극 연출자들이 다 연극하는 연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창극단을 맡게 되면서부터 항상 그 뮤지컬처럼 창극도 춤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1: 네. 그러면 창무극을 네. 작품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2: 이번에 우리 그 단어는 있었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1: 어머머.
0: 국립창극단 오래전에 몇 번 있었지만
2: 잘 쓰진 않아요.
0: 본격적으로 그리고 재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부임하셔서 첫 작품으로 네. 창무극 타이틀을 가지고 딱 네. 시작을 한 거죠.
1: 그러면 네. 단원들께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네. 창무극을 한다고? 라고
2: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작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섭외가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초청 세계 소리극 축제에 네. 저희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만들기도 전에.
1: 소리 연습도 소리 연습이지만 춤 연습에 또 굉장히
2: 그럼요.
1: 이 무더운 네. 여름을 보냈을 네. 것 같습니다.
0: 또 우리 전통 무용의 대가 그리고 창작도 하시지만은 네. 그 최양순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대에 계시는 임해방 선생님의 어떤 그 살풀이 뭐 승무의 이제 네. 이수자이기도 하신 그분이 오셔서
2: 대가이시죠.
0: 전통 무용을 그냥 무용단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네. 소리하신 분들 다 연희단들 모두가 함께 춤을 가르치고 그렇죠. 거기 작품을 안무하셔가지고 네. 본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좀 쑥스러웠는데 나중에 훨씬 더 흥이 나면서 훨씬 더

0: 즐겁게 네. 작품을 만들게 됐었죠.
1: 그렇군요. 자, 이런 올해 이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알아서인지 초연 때 조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요.
2: 네.
1: 뭐, 너무 좋으셨겠어요.
2: 자랑은 아니지만.
1: 자랑입니다.
2: 네, 한 달 보름 전에 매진이 됐어요.
1: 한 달 보름 전에.
0: 네네.
1: 와, 그래서 조기 전성 매진이네요.
2: 입소문으로, 네. 입소문.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1: 와, 네,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2: 아, 너무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신 분이 반이었어요. 내가 희경룡을 지나가다 봤는데 제 옆옆자리에 앉으신 어떤 할아버지셨는데요. 네. 저는 직접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창극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희경유라는 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창극을 해서 내가 보러 왔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저의 손을 잡고 네. 너무 이 희경유를 알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1: 진짜 예술의 어떤.
2: 근데 그 한마디가 정말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죠. 아 정말 이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주옥 같은 문화유산을 이렇게라도 끄집어내서 네. 이 세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앞 세계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나 네. 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을 또 처음 만들 때에는 남다른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0: 광주 특별시립창극단에는 소리하시면 창악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연희하는 연희부 있고 그다음에 악기를 하는 일단 국악관현악단도 네.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1: 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악기 연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전혀 군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연습에 참여하고 연희부나 창악부나 그다음에 무용단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주어서 하나로 엮어지는 호흡을 만드는데 네.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너무 죄송했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죠.
1: 정말 단원들도 열정을 다한 네. 이런 작품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두 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창모극으로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진짜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17일, 18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네요.
2: 네. 네. 추석날.
1: 9월 25일 네. 국립 부산국악원의 초청을 받아서 또 네.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0: 네. 네. 네.
1: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가게 됐어요?
2: 네, 부산은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리고 제가 국립 부산국악원 창단 출신, 창단 멤버. 네, 국립국악원 재직 때 거기서 네. 이제 악장으로 4년을 지냈었는데 그런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1: 네.
2: 영남에서는 창극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호남의 그런 그 소리의 극을
1: 네.
2: 영남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국립국악원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1: 네네.
2: 흔쾌히 국립국악원 원장님들이 그 부산국악 원장님도 그렇고 본원에 있는 국립국악 원장님도
1: 네.
2: 허락을 해주셔갖고 특별히 추석날
1: 와.
2: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그날 가서 공연을 합니다.
1: 부산에서
2: 추석날
1: 추석날
2: 네네네 네, 네.
1: 초연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벌써 됐습니다.
2: 네.
1: 예, 이제 재임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연출을 하셨는데 또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네, 이 희경룡 방해도를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의 브랜드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 아, 예.
2: 네. 우리나라에는 우리 국보가 그 경회루라고 있잖아요.
1: 있죠.
2: 경복궁에.
1: 예.
2: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주 호남에는 희경루가 있고 영남에는 밀양의 영남루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지역에 있는 그 누각을 콘텐츠화한 작품을 몇 개 정도는 갖고 그걸 브랜드로 만든다면
1: 네.
2: 지역도 살고 관광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가
1: 그렇죠.
2: 될 수 있고
1: 예.
2: 그래서 그걸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저는 판소리 5바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소리는 12바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바탕을 장기전, 배비장전, 병강세전 네네네. 나머지 7바탕을 하나 둘씩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또 야심찬 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연출가님께서는 네.
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그 판소리 12바탕 중에서 5바탕을 제외한 7작품 중에 첫 번째로 네. 당장미랑 같이 장기전이라고 했어요.
1: 아, 저분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시나 봐요. 네.
0: 그 장기전을 화충선생대연이라는 작품으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네. 창극을 지금 기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1: 아, 예.
0: 이미 워크샵까지 다 움직임의 워크샵을 끝내는 상태고요. 오. 다음 곧 이제
2: 11월
0: 오디션을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도 하고 해서 네. 11월 12일 날 네. 지금 광주 예술전당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1: 이야,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펼쳐질 공연도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의 이야기와 남도 예술의 정신을 담은 작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9월 25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꼭 보고 싶으신 분들 광주의 희경루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야기 이 작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김용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그리고 유희성 연출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9월) 서울 거리 곳곳이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전역의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잇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서울 어텀 페스타는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서울 거리 예술 축제, 서울 세계 무용 축제 등 38개 축제와 478개 공연이 펼쳐집니다. 9월 18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미디어 아트와 서커스, 디제잉 등이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안무가 이루다가 연출을 맡았고 서울시 무용단과 국악인 오정혜, 무용수 최호종이 참여합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서커스와 이동형 거리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 거리 예술축제 2026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서울 어텀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가족, 외국인 관광객, 수험생 등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공연 선택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곳곳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축제 서울 어텀 페스타는 오는 11월 29일까지 73일 동안 열리니까요. 올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의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0: 아, 정말로요?
1: 네네.
0: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1: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누리.
4: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다른 올스타 받을 도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성호 씨보다 더 많은 별을 받을 도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일단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냥 후회 없는 무대 하자고 사실 기대 많이 안 하고 3라운드보다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올스타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정말 오랜만에 소울을 제대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목소리와 소리를 내주신 게 저는 소름 돌았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3: 우리 박성호 씨가 첫 번째 단어 불빛만이 해서 아 끝났다.
4: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3: 남성들도 우리 가슴속

0: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홍주 씨. 네. 이번 패자 부활 판 소식 듣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2: 예, 뭐 진짜 할렐루야 뭐 별걸 다 외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1: 오늘 할렐루야 대신 놀렐루야를 오늘 저희를 놀래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오늘 일곱 명 중에 두 명만 남게 되는 아주 잔인한 서바이벌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생각되는 출연자가 있나요?
2: 일단은 박성훈 님이 앞에서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이제 너무 꼭대기라서
4: 한번 기선제압 한번 화이팅!
3: 네, 기선제압 네. 한번 하고 가시죠.
2: 일단은 내가 봐도 몸무게도 제가 더 좀 나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이도 내가 좀 더 많고
5: 누나가 한번 누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
0: 예.
5: 하고 갈게.
0: 지금 홍주 씨의 그 소박한 바람은 박성호 씨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계속 저 자리에 함께 오래오래 앉아 있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5: 네.
6: 그 2등이어도 저기 앉을 수 있잖아. 지금 두 번째니까.
5: 이제 세 번째부터는 못 앉을 수 있어.
6: 그렇지, 그렇지.
0: 조선판 스타 어퍼칠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2: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 후회 없는 무대 하고 그다음에 다음 무대에서 또 뵐 수 있음 희망사항 좋겠습니다. 네.
0: 네.
6: 지금 됐다는.
7: 앞에가 올스타니까.

0: 가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바다에서 같이 헤엄을 치셨으면 좋겠고 이 무대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정이 들어서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2: 지금 눈물은 너무 빨라요.
1: 그럴까요?
2: 홍주 씨 아직 모르는 거예요.
3: 아이고 아이고
2: 오늘 의상도
3: 아이고.
2: 약간 오목가사리 같이 이렇게 막
4: 감사합니다.
3: 네. 자 홍주 씨 수고하셨어요. 네.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4: 의자에 앉다가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5: 성격도 되게 좋아. 아유 참
6: 어려워. 어려워. 아. 너무 좋았어요.
7: 잘 찍다 우선은 걱정이네.
6: 고생하셨습니다.
7: 네. 화이팅.
6: 네, 감사합니다.
3: 힘들게 다시 얻은 태자 부활판. 다음 도전자는 서건우입니다. 12살 국악신동 서건우 군은 현재 조선판 스타의 최연소 도전자인데요. 하지만 어른 못지않은 당찬 모습으로 매번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지난번 제 무대 때 이렇게 별을 안 누른 판정단 분이 계셔서 그분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요?
8: 누구예요 누구?
9: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다 이용기님이 하나씩 별을
8: 아 기억이 나는군요. 이용기 씨가 별을 안 눌렀어요?
9: 네 2라운드 귀엽고. 3라운드 제가 저번에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서건우 세 글자가 심사위원들한테 잘 안 새겨진 것 같아서
1: 어머너.
8: 아하 새겨졌어.
9: 양을 딱
8: 새겨지다.
9: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기님까지 별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봐. 이 서건우 세 글자가 심사위원들한테 잘 안 새겨진 것 같아서
1: 어머너.
8: 아하
9: 양을 딱
8: 새겨지다.
9: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기님까지 별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 기대하겠습니다.
9: 감사합니다.

0: 어, 버는 집에 이거 할아버지 한 사람 있어요?
1: 발소리 하는 사람이요?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하세요?
1: 할아버지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70대까지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3살 뵈기 때부터 점점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는 말을 판소리로 배웠대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2: 건우 오늘 네. 준비를 좀 어떻게 많이 했어요?
1: 어 이번에는 제가 자작랩을 준비를 했거든요.
2: 자작랩?
1: 했거든요.
2: 자작랩?
1: 자작랩?
2: 네. 어 랩을 해요 이번에?
1: 랩을 한다고요? 네.
3: 아 자작랩.
4: 오늘 부른 노래는

0: 잘했는데. 네.
1: 나 이제 물러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앉아야겠네.
0: 아유.
2: 아니, 저 울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할 때가 키가 150이 안 됐어요. 지금 150이 훌쩍 넘고 있는데 조선판 스타하고 같이 크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3: 아직 어리지 마, 아직 모르지 마. 음악이 사랑해, 소리를 사랑해. 내 가슴이, 내 심장이
2: 어, 그립겠다. 그립겠다.
4: 다음 도전자는 K판입니다. 국악계 BTS를 꿈꾸는 K-POP은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영어면 영어, 악기면 악기, 다양한 끼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죠.

0: 별색이 나오는 순간 진짜 저는 제발 꾸마 깨라 깨 이렇게 자꾸 이랬거든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1: 자,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K-판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2: 네, 저희가 이번에 물론 패자부활 판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못 보여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끼와 노래 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파이팅!
0: 네, 저희는 BTS분들의 다이너마이트와 브루노 마스의 옵타운 펑크를 크로스오버했습니다.

0: 저희 프로그램 뜻이 K소리로 싹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송도 저희 K소리인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성공하게 되었고
1: 절대 죽지 않을 거야.
2: 케이팝!

0: 귀엽다 귀여워. 진짜 잘하네요 진짜.
1: 진짜. 와.
2: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같아요.
1: 진짜 잘하네요, 진짜.
2: 진짜. 와.
3: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최대한 제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2: 네.
3: 케이판은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이 앞부분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2: 사실 제가 암이거든요.
7: 암이면 킹정이죠.
6: 아, 그쵸.

0: 지금 슬슬 약간 욕심이 생기죠.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아,
1: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제가 좀 일어나기 좀 싫어하기는 스타일이라.
2: 어,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지금부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뺏고 뺏기는 이 현장. 다음 도전자는 빼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0: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저희는 서유석 씨의 홀로아리랑을 준비를 했어요.
2: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0: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아끼고 아꼈던 저희 히든카드 같은 곡이라
1: 딱히 트릭을 쓰거나 무언가 연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간장에 썩은 눈물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오늘 내장을 뺄 각오로 다 그냥 갈아 마실 거니까요.
1: 고어물인가요?
0: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1: 화이팅!
3: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4: 화이팅!
5: 화이팅!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 아, 욕심나대요.
0: 고체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2: 저희가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올스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0: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떨어져도 좋으니 올스타를 받고 싶다. 올스타를 받으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긴 한데.
3: 예. 그래도 꼬치를 잡으세요.
0: 아니. 그만큼 올스타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미선 씨.
3: 노래하실 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만 울어야 되는데 진짜 주책이네요. 왜 계속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4: 남편한테?
3: 네, 아 계속 그만 울어야 되는데 진짜 주책이네요. 왜 계속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4: 남편한테?
3: 네, 아 계속 아,
5: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6: 아, 감사합니다.
5: 계속 제가 막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7: 그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 그리고 동일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빨리 동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 분명히 잘 보지 못했던 무대를 보여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리꾼들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한희 씨가 너무 생각이 심하게 많고 너무 스스로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는가. 그 중압감이 사실은 관객에게 들통나는 순간 아무래도 우리에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오늘 무대에서 논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먹먹합니다 지금.
1: 멍하지.
2: 지난 경연에서 만약 이 노래를 했으면 경로 이탈이 위험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흡입력으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한 번의 기대치겠죠.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1: 맞아.
2: 오늘만큼은 진짜 이 구학계의 좀비다. 결국에 살아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3: 이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본인 노래 실컷 즐겁게 불렀던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뻥 뚫린 느낌이에요.
4: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기분. 첫 소절에서부터

0: 한 말씀 해주시죠.
1: 제가 이번 곡에서는 저 안에 있는 다른 정초롱을 한번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곡도 해봤으니까요. 오늘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와.
2: 어떻게 하려고 또?
3: 뭐 달라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초롱입니다.

0: 첫 라운드부터 저는 국악적인 창법으로 가요를 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소리의 대목이나 아니면 남도 민요나 이런 정말 좋은 대목들, 좋은 민요들이 정말 많아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크로스를 해보자라는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 어떻게 이 두 개를 딱 한 음악처럼 들리게 할 것이냐 이게 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 오늘 무대에서 미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끝납니다.
1: 눈빛 달라지셨어.
2: 오 마이 갓.
1: 멋있다.
3: 파이팅!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제가 3라운드 끝나고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걸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표출시켰던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기자, 즐기자.
0: 별을! 눌러주세요!
2: 올스타잖아. 100% 올스타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세 명 올스타야.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3: 가자요. 가자요. 가자요.

0: 울지 마.
1: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3: 지금 왜 그렇게 울컥하셨어요?
2: 사실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고 울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번 3라운드 끝으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저 이 무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또 언제 서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4: 원래 그 이성희 선배님 노래 빰빰 빠라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등장부터 깔았다라는 거는 오늘 니네 다 죽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2: 좀 힘을 얻고 싶었어요.
5: 아니 사실 그 제 자리가 사실 약간 소외된 자리예요. 사실 저 약간 졸린 상태였는데 첫 소절에 빰 이러는데 저 반짝 놀랬거든요. 근데 조선 판스타라는 그 본집을 대자부활전을 듣고 약간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6: 아니 뒤에서 재밌었어요.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저런 분이 왜 안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7: 야, 어우, 화하다 됐어.
8: 큰일났다.
7: 아, 어머, 왜 안 나오려고 한 거야?
5: 왜 안 나오려고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9: 일단 태자 부활판 자체가 오늘 출전하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

0: 안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엄마 진짜 고생했어. 고생했어. 얼마나 떨렸을까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3: 대박. 근데 즐기는 게 뭐예요?
0: 소리로 싹 가능 MBN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만이 네 번째 판 사생결판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올스타를 획득한 분이 세 분이 돼서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 손 안에 그 결과가 있는데요. 유튜평양씨, 누가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4: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세 명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0: 예. 네. 박성우 씨
5: 계속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사실 의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좌불안석이었거든요. 네네. 진짜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명이 올스타 받았으니까 누구 이렇게 가는 거 없이 다음 무대에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도 지금 두 명을 예상해 본다면
6: 어떻게 예상해?
5: 죄송합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0: 네, 정철홍 씨도 대답하기 힘든가요?
7: 아니요,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명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8: 안 돼.
7: 안 되죠. 안 되는데요. 결과는 나왔죠. 제 말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0: 예예.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4: 그럼 저한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0: 예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4: 아 예 죄송합니다.
0: 돌아도 예.
4: 죄송합니다.
0: 아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패자 부활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정초롱 씨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뛰어났어.
0: 두 번째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이게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 아니, 다른...
1: 근데 여기는 만점자들이라.
2: 올스타가 아닌 모르겠는데 쇠도 올스타니까. 올스타 바꿔.
3: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
4: 그래.
5: 진짜 마지막이라고 원 없이 쏟아내니까.
6: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 분 다 올스타를 받으셨고 진짜 어느 한 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희 모두의 의견이었고요.
7: 맞습니다.
6: 어느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상회생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 꼭 약속해 주세요.
8: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네,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세 분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8: 지금 이번 무대부터는 정말 무대를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무대도 정말 더 신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출연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많은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위패를 모셔놓았습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세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가 어느덧 그쳐갑니다. 이 초가을 저녁 아티스트 인사이트가 펼쳐지는 성남 아트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금입니다.

마녀가 나타났다고 기절 초풍을 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과학이 밝혀냈대요. 마녀가 아니라 과학적 현상이었기에 온무와 햇살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서양 무용인 발레를 하는 남자와 한국 무용을 하는 여자가 서로 만나고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각자의 예술 분야에서 정상에 서는 것. 어찌 보면 이 두 아티스트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브로켄의 환영처럼 서로를 향해 서로를 보며 나 자신을 찾고 예술을 키워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신 거죠? 공감하고 계신가요? 아, 예. 아, 그렇다면 여러분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분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은, 아니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존재 기억하시죠? 당나귀 탈을 뒤집어쓴 연극하는 남자. 그 남자한테 또 몹시 빠진 겁니다.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왕은 이번에는 거기에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마법이 풀리는 묘약을 만들어 다시 여왕에게 뿌리게 했죠. 그러니까 질투는 때로 두 사람의 사이를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끈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김용걸님은 동양인 남자 무용수 최초로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 정식 무용수가 됐죠. 정식 단원이 돼서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김미애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을 냈습니다. 서프라이즈 하려고 파리에 간 거죠. 그런데 그런 김미애 눈에 들어온 것은 그만 김용걸님 책상 위에 있던 낙서였어요. 그 낙서에는 묘령의 프랑스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미애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차저차해서 도대체 누구냐가 아니고 그 길로 다시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티켓값이 얼마예요? 서울 제주에 비하면 동그라미가 하나는 더 붙잖아요. 그런데도 느낀 그대로 그냥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순간 김용걸님은 알게 됐습니다. 아, 계산하지 않는 정말 느낀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순수한 진심.

박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아, 김미애님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박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아, 김미애님 정말 잘 봤습니다.

0: 되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1: 네. 근데 이 얘기를 더 하면 저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셔서, 제가 두 분 결혼식에 갔던 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 네. 14년 전. 결혼식도 와주셨어요.
1: 그래서 부산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0: 정말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1: 아, 무슨 말씀을요?
0: 아니에요.
1: 제가 드릴 말씀은
0: 아니에요. 아,
1: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두 분이 오늘 아티스트로서 이 자리에 서신 거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영혼의 동반자로 영감을 일깨워주는 뮤즈가 되어주는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하시는데요. 예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에게

0: 전화나 인터넷 문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단체 문자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요. 배 안에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남자애들이랑 몇 명이랑 여자애들 몇 명이 울고 있어요. 나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아, 내 사람이 있다고 좀 말 좀 해달래요.
1: 내 사람 있대요, 내 사람.
2: 와.
0: 네다섯 명이 같이 있대요, 애들이. 지금 빨리 구조해.

고맙습니다. 저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예, 아,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우셨어요? 근데 저희도 울었어요. 이 두 무대는 너무 강렬해서 두 분의 설명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는지. 근데 저희도 울었어요. 이 두 무대는 너무 강렬해서 두 분의 설명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는지.

0: 어떤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리고 이제 슬퍼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잘 보내주면 또 그거로 또 산 사람은 또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표현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이제 그 작품을 세월호라는 작품 안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게 됐죠.
1: 너무나도 강렬하고 묵직한 이 두 작품을 오늘 아티스트 인사이트 무대에서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2: 올해 4월 달에 비침묵 그리고라는 작품으로 했었고요. 세월호 참사를 한번 되새기는 거죠. 우리 다 집에 가면 하나씩 있는 게 앨범이잖아요.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 무서운 기억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꺼내보면서 과연 그 기억들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사회적인 참사 그런 아픈 역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시 꺼내봤을 때 상기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는 마음에서 드리고 싶다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결국은 제가 어느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저 스스로한테 주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진상규명도 그렇고 다 밝혀진 게 없는 상태에서 그건 또 밝혀지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1: 정말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두 분의 무대,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마지막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아까 리허설을 하면서도 보면서 눈물이 나서 일단은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묵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남 아트센터 오길 잘하신 것 같죠? 예. 아티스트 인사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장면 하면 떠오르는 신화가 있잖아요.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 숲에서 뱀에 물려 죽은 아내를 뒤쫓아 남편이 하계까지 내려갑니다. 음유 시인이었던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힘으로 명부의 신을 설득해서 아내를 데리고 지상으로 가도 좋다 허락을 받죠.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었죠. 기억하시죠? 지상의 빛이 비출 때까지는

펼쳐졌다고 했던 그 무대 잠깐이나마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무용을 하는 여자와 발레를 하는 남자. 두 사람이 꽤 오랜 세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예술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인사이트도 있지 않았을까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좀 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서양 음악으로는 조금 낯설었던 스페인의 춤곡 볼레로를 모리스 라벨이 스페인 색채 짙은 곡으로 작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볼레로에 맞춰서 발레리노 김용걸님,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는 무대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티스트 인사이트 김용걸, 김미애님의 오늘 마지막 무대 박수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이즈 발레단 수성무용수 이현정님, 카운터 테너 이희상님, 피아니스트 신재민님, 발레리나 김민경님, 발레리노 이은수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올리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인사이트 무대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후로 공연될 네 작품에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들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인사이트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에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발레리노 김용걸, 한국무용가 김미애 두 분의 아티스트 인사이트 무대는 여기까지.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 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스티칭이라는 것은 너무 얇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오빠가 펑 갔다면서?

0: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버리죠. 새거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와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채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채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이로 빳빳하게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 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 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 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바람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 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쿠바로 떠난 청춘 시나위. 하지만 청춘들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 열심히 표정을 나오잖아요, 밖에.
2: 내가 언제?
1: 이 표정이 그렇다.
0: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국악 청춘들. 그 결과 낯선 동양의 가락에 냉담하기만 했던 쿠바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라틴 음악의 본고장,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

호세 마르티가 지은 시에 선율을 붙인 관타나메라는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요인데요. 지난 300여 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쿠바.

0: 흥겨운 노래 속에 독립을 향한 애절함이 담긴 구안타나메라처럼 쿠바의 도시 곳곳에는 많은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만나러 가는 길.
1: 안녕하세요.
2: 시계?
0: 청춘 신하위가 찾아간 곳은 한인 3세 파블로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3: 내기할 쪽이 더 맞죠.
4: 귀가 딱 한국인인데 귀가.
5: 이제 어머니.
0: 1905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멕시코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6: La llegada de la razón de la llegada de los coreanos a América es porque en México había una guerra, estaba la guerra y los mexicanos lo que estaban era montados arriba de un carro, de un caballo, tirando cuatro tiros y arriba de la mexicana. Y entonces hacía falta gente. Y se dice que un japonés, un alemán, fueron a Corea y contrataron

0: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묵묵히 그냥 불러주시더라고요. 또 가사도 좀 한국말이 안 돼서 어눌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진실이 담겨져 있고 더 마음 감정이 담겨져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였어요.
1: 노래를 딱 한자락 하시니까 아 그래도 역시 아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 잊지 않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2: Una melodía que me gusta oír mucho de los coreanos era la canción que se llama Pan Sori, que es una cosa.
3: Pan Sori, ¿no?
1: Oh, Pan Sori. ¿Kiyogaseyo?
3: Recuerda la canción.
2: No. No, hay que tener.
1: 제가 판소리를 전공한 학생이거든요. 제가 판소리를 들려드려야죠. 왔으니까. 판소리 부채.
4: 절시구나 절시구 다 절시구나 절시구

0: 장조림, 망두, 비빔밥, 굴고기. Y todas esas cosas nos gusta comer y hacerlas nosotros.
1: Hoy은 한인 후손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 한인 3세부터 5세까지 전 세대가 모이는 뜻깊은 날인데요. 역시 어린 친구들에겐 K-POP이 대세인가 봅니다.
2: 한국 말로 다 가사도 외우셔서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K-POP이라는 열풍이 대단하구나.
0: 그룹 무세오 코리아노 이 aquí bueno se dan clases coreana una vez a la semana de idioma coreano damos clases de comida coreana una vez al mes y vienen también muchachitas y muchachitos a ver películas novelas. 네, 무시카 코리안 아기.
1: 우리나라의 진짜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청춘 시나위도 준비 완료.
3: 가사할때 괜찮아요?
4: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담아서 정말 열심히 들려드려야지 뭔가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불러드려야겠다.
5: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무래도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동족의 음악입니다 라고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0: 거쳐 이영만리 타국 땅에 뿌리를 내린 한국인 후손들. 한국과 쿠바, 비록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이렇게 한인 후손들이 함께 하는 한 쿠바에서도 아리랑의 흥겨운 가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뜨거웠던 공연이 끝난 후 쿠바의 뮤지션들도 만족한 모양입니다.
1: Nunca lo habíamos escuchado, pero nos gustó mucho porque tiene, vaya, lejos de lo que estamos muy unidos porque la música cubana es mucho ritmo también. Tocaron al final que hubo mucha interacción con el percusionista y fundar bien la Guantanamera, que eso es lo que...
2: Las sonoridades que ellos desarrollan y sobre todo veo a la hora de tocar que hay...

0: 달콤한 사탕수수 때문에 처참하게 살아야 했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아바나와 함께 쿠바의 대표 도시로 손꼽히는 트리니다드입니다. 16세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1: 약간 저런 거는 조금 쿠바 느낌이 나죠. 저런지?
0: 식민지 시절 스페인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트리니다드.
1: 아바나랑 여긴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 집들의 색감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파스텔 톤으로 센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색감들이 너무 이뻐서 정말로 진짜 유럽풍이 나는 듯한

0: 그리고 즙만 짠 거지?
1: 네. 그냥 아예 사탕수수만.
0: 배즙 같다.
2: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사탕수수의 달콤함. 네. 누군가의 달콤함을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의 흑인 노예들은 날마다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삶이 고달플수록 흑인들은 무엇이든 두드렸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몸짓은 룸바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3: 이엔도 de los tambores o simplemente percutiendo sobre maderas, hacer rumba y se acompañaban por claves y a veces por cucharas para percutir, para darle el efecto de la rítmica.
1: 힘든 것 같아. 좀 힘든 걸 하다 보면은 더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춤이나 노래로 이제 좀 해소를 하지 않았을까.

0: nombre es un santo de Cuba, Changó. Ah. Y esto más o menos qué sonido emite. Es como un bombo, una tumbadora, un salido.
1: 거리의 뮤지션들이 우리 악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2: Dile, dile, se toca con la mano o con
0: baqueta. ¿Y está?
3: Sí, sí.
0: De las dos formas. Ah, de las dos formas, con la mano y con el dedo. Vamos a tocar ahora.
1: 백문이 불여 일견,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4: 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야 깨장도 좋거니 네가 하늘 내려 오게탕 데려 먹고 네 껍질을 벗겨내어 찰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열대종 혈담에는 만병의 천해병약이다. 이 강아지를 몰아가지

0: 두드리며 음악을 만들어냈던 아프리카인들의 피가 흘러서인지 우리의 타악기에도 쉽게 적응합니다.
1: 그분들이 낯선 우리 음악을 신기해하면서도 약간 몸을 흔들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그 반응하는 거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자라가 이제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토끼가 꾀도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제 네가 토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난 토끼 아니고 강아지요 계속 다른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3: 거짓말.
2: 꾀도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제 네가 토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난 토끼 아니고 강아지요 계속 다른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3: 거짓말.
0: 수군가 내용에도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청춘신화위의 공연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4: 질문이 되게 심도 있다.
5: Sí, porque eso tiene una enseñanza también, eso tiene su moraleja. Eso tiene su enseñanza, su moraleja.
2: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충 노래에 관한 거는 설명해 주세요.
4: Hola.
6: 책임하는 사람.
0: 청춘신화위 공연에 관심을 갖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멜거리를 만든 쿠바의 예술가 살바도르 씨입니다.
7: De todas formas yo los estoy invitando el próximo o sea, el martes, que es el Día de la Cultura Nacional, podemos unir los tambores afrocubanos con los tambores.
2: ¡Oh, bravo!
7: Bueno,
2: gracias.
7: Gracias. Así que los espero.
1: 전문 뮤지션이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시 함께 다시 콜라보도 해보자 해서 초대해주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네.

0: 커버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을 위해 다시 아멜거리를 찾은 청춘 시나위. 공연 전 서로의 악기를 연주해보며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오늘 함께 공연할 팀은 아프리카의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쿠바 뮤지션들입니다.
1: 어딜 가나 똑같은 박자 타고 가는데 그리고 어렵진 않겠지 생각하고 들었는데 정말 좀 생소한 그 리듬골로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처음 봤을 때 아, 저거 맞추기 어렵겠다.
0: 분명 악기를 두드려 음악을 만드는

0: 그제야 쿠바 뮤지션과 청춘 신화위의 얼굴에도 신명이 묻어납니다.
1: 막 주고받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음악적으로 다가가니까 역시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무서운 분은 아니셨어요. 다 좋으신 분이었어요.
0: 가락이 더해지자 정열의 댄스로 흥취를 만끽하는 쿠바인들.
2: 박자를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하고 계속 발로 리듬을 밟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첫 박은 어떻게 들어간지는 아니까 이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했죠.

0: 따라해야 된다고 잘 추는 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즐거웠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렸으면 잘 춘 춤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댄서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
1: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음악과 함께했던 우리 민족. 그리고 이역말리 타국에서도 고국의 음악을 잊지 않았던 아프리카 흑인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나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있어 음악은 모진 세월을 견디는 힘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죠. 오늘도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2: 처음에는 되게 맞추기가 어려워갖고 서먹서먹했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패턴도 알 것 같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정도 생기는 것 같고 처음보다 훨씬 편해지고
0: 어떤 리듬이 나오든지 간에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자체가 거기서는 뭐 무슨 언어가 통하든 뭐 말이 안 통하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네.
1: 쿠바에서의 14박 15일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춘 시나위는 쿠바의 곳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쿠바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법을 깨우쳐 쿠바에서의 14박 15일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춘 시나위는 쿠바의 곳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쿠바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법을 깨우쳤죠. 이제 그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
0: 그냥 마지막이니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가장 먼저 적벽가의 호방한 소리로 관객들의 귀를 깨웁니다.
3: 문딩 맞아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초 코앞 고승기전과 떼떼떼나 말의 소리 두둥둥 내 고침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번쩍 천재가 또
0: 강산이 무너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눈빛을 보니까 뭔가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긴 상모와 화려한 발재간구, 단번에 무대를 장악하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이.

0: 우리의 가락과 쿠바 미뇨의 특별한 만남. 지금 이 시간 청춘 시나위와 함께한 노래가 쿠바인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소리를 지켜가고 있는 네 명의 국악 청춘들. 전통에 갇힌 국악이 아닌 시대와 소통하는 국악을 만나기 위해 청춘들은 쿠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박 15일 동안 쿠바의 거리를 수놓았던 우리 소리의 향연.
1: 아주 특별한 거.
2: 베르다데라멘테 un placer delicado.
1: 이번에
3: encontrarlo aquí en esta plaza tan bonita en Cuba. Yo vengo de España.
4: Que tocan la música tradicional coreana, me parece una música bien interesante, bien rítmica y bien fresca.
5: A mí me emocionó mucho ver la cultura coreana.
6: Something new for us, for the Cuban people. I mean, I have never heard about Korea and her culture, so really, it was really, really beautiful.
7: Espectacular. Buenísimo. Bueno. Muy bonito. Quiero que se repita otro día.
0: 매혹의 땅을 매혹시킨 대한민국의 음악. 춤과 음악의 나라를 춤추게 한 우리의 가락. 청춘 시나위의 여정은 끝나지만 세계를 향한 국악 청춘들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0: 검은고잖아.
1: 검은고라니. 우룩 앞에서는 내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달라고. 난 가야금이야.
2: 우룩이랑 가야금이라고?
1: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들고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 위에 12개의 명주실로 현을 올려 만들지. 검은고와는 달리 맨손으로 줄을 뜯고 누르며 소리를 내는 악기야. 이렇게 멋진 악기인 나 가야금을 사랑했던 우룩에 대해 알려줄게. 우룩은 가야 왕실의 음악가였어. 그가 만든 가야금 곡은 가야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쓰였지.
2: 그런데 가야 왕실의 음악가가 왜 신라의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1: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가야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밀려 점차 국력이 쇠퇴했어. 그래서 우룩은 슬픈 마음을 안고 신라까지 오게 되었지. 우룩의 가야금 소리에 크게 감동한 신라의 진흥왕이 우룩을 신라에 살게 해주었어. 게다가 여러 제자들을 두게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지. 비록 사라진 나라지만 가야의 역사와 혼을 전하고 싶었던 우룩의 바람이 바로 나 가야금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어때? 검은고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
0: 지금은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테니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기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 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아,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아,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아,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아,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 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0: 성김요는 성냥국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니나노 하고 막 릴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1: 니나노 하고 막 릴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0: 지내셔야 할 거예요.
1: 아, 저 지금 잘
0: 찾았어요.
1: 저기? 전화 왜 들었어요?
2: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오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골고루 자꾸 안 났네. 하나 잘라보자.
2: 건배.
0: 건배가 아니고 좋아. 짠.
2: 치얼스.
0: 수고했어.
2: 수고했어요.
0: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안이?
2: 부산 공연.
0: 부산은 어디서 해?

0: 제 꿈은 국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같아요.입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상대방의 의견이나 관점을 무시한 채 자신의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크런치 자세와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뱃살을 빼주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런치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허리와 머리를 반듯하게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눕고 5회 정도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와 골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눕고 손을 풀고 다리를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스트레칭해줍니다.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른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른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허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 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고개를 돌려 부두를 보니 큰 선박들이 줄을 섰는디 그곳에 뱃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출항 준비를 하는디 그물을 싣고 식량을 채우어 밧줄을 당기며 돛을 세우고 매서운 저 파도를 겁없이 지나는 바람을 맞으며 저기 저 바다새들은 인사를 하고 바다의 뱃사람들은 저 배를 힘차게 젓는다 으영차 으영차 차이 대추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1: 꿈에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